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지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참주바 로탕 흡지교구 칼구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치둘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주람톨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이바 캐시 캐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킬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도 쪼내쿨공탕 리군리레둔바인치 닌달 니바도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나와서기네다유치 두도도 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쿨뚝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지야부치바 지비에 쿨공기 쿨유 짱저 균형치바 쪼내 쿨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치바 미기에기 출딘라 치바 합치개밤 로개급 짱쇼캄 라베 충류 카나개급 로숨 연기 응원고컵 겸미배 짐치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컵 겸급 꿀무치구 탁발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 급격바탕 권내 타르웨 민급격구 랑을 국송라 숙격구 랑시니가 편라 대탕 용투
1: 뎅고 뒤 견견 내부 시에고 지 징겐아 록세 튠세다 발란 요세 로그이드 아 보고서 지저 세바다 징겐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뎅고 세고 니 발라비 규제 세비 파산 방리비 강관 제조 아 제야고 소 시규 뎅고 세고 숨 칸점 렘부터 뎅자 뎅고 송저 아 까바 기신 강게 친구 아 워키 공빈 작자 아 대기업 신구소 소다르타 매수 종교기 개발아 뭐 그리고 뎅고 세고 시 징겐아 강배 나무소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뎅고 세고 아 매선 지시에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 아 시보다 매선 지시에 다 요새 균점 줘보소 시규 뎅고 세고 추 징겐아 매는 샤도 시규 뎅고 세고 뒤 레니어 시진 매피주 시보다 살아 잡소 매주 그냥 예전 신 뎅비 레거시규 뎅고 세고

0: 에베 앙 당고자야 그 조가 치우르다 뽑으 치기베
1: 니에 뽑으 과체 쓰레
0: 같이 해서 디리 뉴업데도 와 둘이 홍게 시시해 당주게
1: 아마 삼 참아 참아 떠온다
2: 왜 学士
0: 秀美 영업에
2: 어어 왜 나 랑로 왕이민 그 꼴치 해가 영업이
0: 왕이민 가르치에도
2: 랑게 아마 시에메베
1: 시에메 전다디 치에도 심대란 대유
0: 왕이민 가르치에도
2: 왕이민 너거워줘봐
0: 어
2: 첩둘로 슈투 말이 제자 안주 난그 라오 홍게 양 샤메란 추게 등게 인스기
0: 하지 뭐라게 단지 다원은 뭐라면은 사실이 못 거리게 고 말이베
2: 아지 딘제 쓰그메 뭐라면은 안주 첩둘나 슈투리 이내라 슈다 안주 청주나 왕이민 파퓨제 샤메란레 셰약 수당투레
0: 나란지 뇌가주가나 내 직담나
2: 샤로치 뇌가 초가 미디게 레메바 是吧? 로디게 나르 수단 싱그 유메 랑게 마시면은 말이
0: 다디야 셰즈 티게 말이 직전에 준다윤에게 미지 니도 가보시다
2: 어지 전에 랑게 시큐 루보도 교략이 와요리 쓰기베
1: 아마 아자 딜레 니에체나 샤메랑 수게다마
0: 차대 루가나 내 담도
2: 둔다 디테일 아 로즈 덴뷰 디브 주부처럴릉기
0: 선이 담제 셰초우리
2: 然, 내 셰브 동부르샤
1: 셰자
3: 가르셰바 전인승예디 자르고 분숨 서부도가 지랑조 협도루가고 미상마 왕이민의 신 전부 유선부도게
2: 아지 랑게 최대 시규리 직전의 선이 류이민다 홍이민 황이민 리이민다 전이민 퇴조유주
3: 퇴생마리
2: 개세퇴는?
3: 퇴생마리
2: 개세퇴는?
3: 퇴생마리 예체 디제 여머세입시리
2: 흠
4: 소식이 나가면 불구기 용화리
0: 디스 야, 슈구디 지긴다 슈구디 쇼
5: 아인당아 괜찮아, 감사 땡큐, 감사 내 시에 주문을 묘사 등기인

0: 도 냐시 있는지. 영아, 따추.
1: 남지라. 딱제 만고 지체에 사서. 네불로 연인 내지 가르포요제. 습집이 여름에.
2: 네버탄다. 심캄기 괜찮으셔. 제자디 심캄기 얘기기 릭진베 톡보도. 니엘라 도스. 묘제디. 디네퍼스네 뭐깁시그리. 디네 림신 랑메다. 교나기. 타나지 데카고 차와라 수유주시. 탄도 구교스 뭐깁제. 삼루 잠만 놓고. 타노 동삼장제 묘배수로 치어다.
3: 묘네라. 엄지라. 기랑게 체력이 타니에 손자 나주고 최고도 영이 묘네 제마리.
1: 아, 지 상이나. 묘네 보여레 스카스기오레.
3: 디니에 셰메다. 엄지라게 송기.
2: 코데스제나 네바 심캉이 네다도스도.
3: 다체나 묘네 제마리라.
2: 람산식다제야 요마리스. 니에 다도 셰비바.
1: 제노 타다 기랑게 영이 가르스고요레. 맹갈러 대고치그레 양나 메도스제나 저기요레.
2: 명간 대고 기마시 매일 차샤비나 단대네 다대 대비나 매사고 기마시 이내 조치슈디 네베 샘머기 켜는 수교 마시 도도 네바 후류 야우스 티제 복도 켠던 요 마시
1: 레슬레슬
2: 다조디 뜻십체 류수체 대규리 어제베 계시 네베 나저 도르친베 나와 조수나 남상 마세가 좋아.
3: 다시 시단대 직도다. 나서 속으리스. 그대 속으리야. 조진, 오늘 년에 인지 말봐. 아, 세류다도. 카도 숨는 용도 거야. 수지계장 국바 지금 하시. 처음에 없이 다 시지. 엄지 속으리스는 수교리. 라 엄지리 캐비베. 다도 대대지 가르쳐가.
1: 또 근데 저거래.
3: 가르쳐 오래. 너도. 저. 네 가르사 둘이. 가르. 됐다. 링시 샘캄 루지 레드윤카. 네 야구도. 비게 줘. 줘.
2: 쉬우다 쉬우다. 쉬우다.
3: 레스.
2: 쉬우시. 예. 단기 보다. 계제 채비. 내시 집 계림도 내가 삼자 나의 모두유 류수제 심내 상주리
3: 심내 상우리라 그저 상우리 마
2: 조디 폴리 심내 등제 레야기 유진이 입체 디네 심수 당국시 대당 뒤에서 폴라 마오기 심수 랩치 혹시
1: 엄지마 공허소 나 리네 캠에 기란게 망고시 손수 예연이 가르쳐 오래
2: 딩아주 칠레미네 진예 유혹시 마세 매주기 뒤윤디 릉부시라시
3: 다체는 조고차야기 주의텁딘지 유어르베 라
2: 니에디 샘캉 루지칸리마도 중루민캉마시 주의텁신다고 하여시 이내 텁시지기 기란주 파치인 쇠드시다 지지는 편도도 갑시
1: 텁시가래 쏜다
2: 디 양야포르 정도나 쇼주베 마세 정도디 인지 特别高兴
3: 丁光内 가래각세도
2: 제자 谢绿덕地不大 락린단디 가래각고요지 이내 그저시에네 제마네 보고 도난시라치오르다 계지시에당태 리내자 보고 통하야다 사제든들 티비이네 인지 섭섭시오시 다보고 양자 먹입수는 요구말다
3: 나다야 가도 마대제 가져가 네 덕이 부위면 줄을 쇼디 채니 예지디 시험하여서 캐리비 다 부부든 대차샤 네 채나 라삼류 나라 저주 용고하다
1: 삼류 저주 가져오래
3: 라가 채네 그제 세오래 부부다다 머제 나도 你姐姐的一级线活了呗？
1: 让给秀达，公姐的嘛这，秀达秀达姐，叫让秀达能给我念不卡嘴没多？
3: 那这下这下，他就花了多啊，他都得这些钱，他的前妻秀的，王一鸣的哪次绝活了？
1: 他给陆志华的，年不，看那几位呢，他那也难过的死的。이내예부니지가내기업을다핀내야란거촌은가고싶이오르다
3: 니지내공을벌셔서니다가다미스천수죠수래지부리지부팀은니지내공을내가친구여러봐아지지배고르마쉬다니지내공을가르치니자니송을지
1: 아지최도지제바개치도매직전은전다좁조유죠
3: 최상아좁도마지大虫进来了，向这学姐带我马车，落着。
2: 你让了女呗，给这的大大是对。
0: 那大米多，大大是啥？是我娘让进女。
2: 娘马车，娘你女兵的，再找个头落水，嘿嘿。
0: 让三叔开不啦？呀，你那几时的？
2: 呀姐，啥意思的？呀，
0: 伢子啊，我这骨血都
2: 疼得。
0: 呀，啥意思的？
2: 从哪头听这鸡不
0: 鸣？阿姨，
2: 呀，
0: 阿家老公干么子啊？
2: 阿妈，阿妈，
0: 彭梦云呗，朱学士，我这洗的。
2: 阿妈，你，我送我这洗的。马上你也告诉我往前这
0: 阿家老公干么子啊告诉我告诉我你让三十大写你让给告诉我爹我没听明
2: 白阿妈马上你老了要不清楚你大马上给卡车马上的行马上用的给
0: 这你让新的鬼死你写呗给你的我们就你个马的呗啊你让小要是老舅你让个是熊马的要是狗
2: 呀王姐
0: 朱学士拉回来拉回来拉回来姐
2: 阿妈我你的都是马当的用的
0: 你都是等给我让阿妈的那么睡觉阿妈去那么睡觉的阿妈拿我等妹妹用啊让全国都年轻过年轻的用的给怕用
2: 呀阿姐阿妈
0: 朱学士让阿姆拉给他这个登记让亲的乖乖贴不及让亲的我主意的我亲擦孙子用嘛的
2: 呀马西的王姐
0: 爹一定的我是给乖姐我现在都念面不着
2: 王姐我不住你过见见吧让个辛苦了吧其实等到的闯出那米可比呢我可真晓得啊！
0: 黄花跳的，老对不起，当时呢，可能老皮的。妈的，第二年哪种？我肯定是找过的，找过人怎么拿的？找。
2: 咦、哎、呀，阿姐！
0: 阿姐、哎！你别过了，看来你贪钱钓鱼呗啊！
2: 阿姐，妈是阿妈，阿妈那个毕业结束过。
0: 谁毕业结束？啊，可就没就写的，你上不了学当兵，我肯定是找过的。这么的第二年哪里还得一直找的找过年的没哪里
2: 呀呀呀王倩阿妈阿妈给这年不能这么想的用的啊我王倩土呗你们谈过的呢没让他自动来去
0: 我才去买吧
2: 阿妈给我你自动买送你一杯其实就是呢我你们都注意
0: 呸让找钱没有没让有别了朱学士对啊
2: 王倩啊这
0: 让找钱没有
2: 王倩阿妈
0: 阿妈娘啊就让杨巧明啊你让笑他落雨一手将他救去
2: 阿姊
0: 姐你
2: 阿姊阿妈
0: 阿妈来你去你让笑你要说的什么都不要的呗
2: 蜜呗真的
0: 耶耶耶到耶耶耶看着你吧
2: 哥哥困难你说的
0: 管不住
2: 哟
1: 야, 자.
0: 범주대 중아. 야, 곰시 롤러다. 팔린 아.
1: 잠깐.
0: 더 가르고도. 수수 야고시대다.
1: 见到了，爹可在来了。我们过去的，你那个在来？看看吧，这车不是？啊，对，你妈的，坐。堵了啊！呀，牛年妹妹。过去找下。让你这是永杰，打花烛年吧。你也是吗？说。
0: 让俺们俩那些过着些节日路中嘛是吧？
2: 听得着啊！
0: 那你可把着啊！
2: 床单呢？主干设计，你们还是得愿意，俺们是拿到是贵的嘛多。

0: 올레 투르라 캄사 나이 케라 십텐지 마레 마리 나이 케나즈 십텐지 아 그래 돌아 차례난 다미도와 리트럽 총수엘라
1: 내가 저봐 디데 셰데 요마시 녜체는 네즈디 랑게 신유규 마시 왕이미 젠두나르 쇼디 파미 총사 네즈디 총즈 리제트 줘라 동디 첩신 포베 마세 공어 창마 동디 첩신 포샤 첩신 카르요지 나버지바 녜체나 페진 리제트 줘나라 쇼토야 카고치그리 어 디데이 녜 삼로 파다 추다 삼로 크리스타네 라한테 셰다부이나 야구도 샤메라 뒤즈 덤지지 총소로쇼아
0: 주리라 튼다디 어 케랑게 아자다 천이게 넘겨라 시메베라
1: 디 총소 오연랭가 게 타수에 소사 김에 견고 디니다 저거 여마지
2: 공장 요랑 소스요
1: 가도다
3: 가리
0: 총소 튼다디 주리라 게 숨부데 차셔규리 아 이네 주리라
3: 케랑게 나 좀 숨부체 나 좀 나게 시행게 제다 제제가 내가 세샤 구제 송가 나리스기
0: 제 구제 송가 내미 샤르나 비아지 야우스도 따지라 나 도도
3: 나 탄다 레가 주지유 냥아 저 총츠 차뜨기 치도 레네 튼비 있나
0: 나 저시 연게 무튼칭 마리 야면 두스나도
3: 나 님니 구나 아 냥아 저시 연다 추두체
0: 타미 머초나 녜 레드네 튼초 지도엘라
1: 용아 제가 제지 하고 치셔 아 제지 제 사수나 나 렌치 치러 자녀 아 탄다 총츠 나라 让鬼哭钱不多。
0: 嘿嘿，八家嘿，嗯，唐东阿比对个那不得花钱不嘞？唐东阿老实阿钱，卡巴几金呢？你老用过是呗？哼。欧拉。
4: 有没？
0: 一米个这多。
4: 嗯。我回家了，小心点雨，可得要紧啊！今天呢，让土呢，差点用到卡不着。
0: 欧拉，用这么难打，也打下去。

0: 야, 왜?
1: 하제서 암라가 로스웅도게.
0: 아메 로스웅도. 남이야 로마요아스기.
1: 거기에 디데스웅이나 난 로스웅구역시. 니체 두리치 두리켜빈 나랑 일탑지.
0: 아메 아르티 아이오스비.
1: 알레 란로부두치는 나 아르팅가 마리 성비도게.
0: 성비. 뭐네 성비.
2: 어시 누부 터게야라 카바게블레중아
1: 잔 로부시다시야이
2: 로부 가르쳐오래 쉐다
1: 원내체나 나랑 딘데스 셰지메 이네 왕이미르 내지라샤 피지랑게 로부시 투지
2: 예로 로부 가르쳐오래 쉐다
1: 왕이미 제도파미 충제 포도 충자 레바 균도 충샤
3: 엄지다 생화 개원계 예지레
1: 군로 탄도 진도 텐치 체제 터비는 심내디게 시 통도 가부지 숨기
3: 라 주주 오윤링 강미다 지부 유자
1: 콘조 쇼팅제 로부치 투메 기치 주고 섬주
2: 라게 마 로부시다 스기오시 나 카바시 개비나 삼부라 아유
4: 토시다
1: 탄데에
4: 원은 그대 두가
1: 다 재능한 삼루시 등이
2: 영아 삼루 동시
5: 왜 정봉 저라디 구로치 아 님은 니지 랑아 로 용구인 삼이 대처 야처 아하 뜨기 따따따따따
2: 나마
5: 따따따
2: 도진가 라라 카바니 게우스 라로 뒤치기도 와 다대야 암프라마나 부카르세 아
5: ngam cha machi gap de de sim lim gap de de nya tu re la cha gi ni tsu dung yi
2: cha gi kar de ngo re a mi lo ru chu ne le rab si cha gi ran de ba
5: ra go chu mi du zhu ren hong la ge nga ka ba ge li chu de de de le ma de na ka de de ngo re nya chen yi huang xiu mei nya gu du m la nya gu ri si yi xin mo de nga lo zhu me
2: 아, 씨. 라이나 차지 먹고도 되게 그래 아. 혹시 씨. 야,

0: 그리소시그리다 루부 토비자라 가르쳐가 요바
1: 저 이미 나샤스기 니 칭아 공부슈제 다 요빈다
0: 이미 이체도 칭아 공부슈빈세
1: 어? 너 너그르베
0: 아 다니야 장르 가르쳐야 그래 아 미츠 허쥐 불을 치스 요시 장르 아자가 쥐 치샤 쥐르 니버라 타그라보
1: 쥐르 니버 요는 유비지 我拿了洛阳球嘛，是呗？我现在叫一名了，他的孙婆的出去公园的。
0: 啊，是。但这下这下，
1: 你看这是不是存不球嘛，是呗？
0: 哦哦，可利索些，可利索些，我用啊用啊，呀，两家就说的。
1: 嗯，弟弟去不了。
0: 哦。
2: 阿姐，你哪个你要来送？爸啦，上到楼来没事，他到地窝送看那个。
1: 菜场。
2: 走，你让菜我。
1: 菜场还抢不起去
0: 的。你让不上，菜送我去。
2: 阿姆啦，上到来。
3: 아, 디디스 디스. 예, 들어. 야지 마치 가르치기 요제. 아. 딜레 불다 도착이요.
2: 푸. 푸.

0: 노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노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노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셰브 노부 송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생제 노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노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셰브 노부 송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 이 창골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비교 이
1: 空气空不清气体呢，同面感心硬了，手面随手加硬。空面空不烫不甜，下不着空得面，冷吹温荡热都吹。空气空不热热，自动给干燥了球面，穷丢了苏瓦雪。泰迪熊七百两三百年，七百刚不擦龙原味气度，新酒汤三百七百银币，七百根瑞擦龙给开酒汤对面去过千余，这当也不明白要上气度。泰迪熊七百两天呢。养心洗碗汤，冷天淋水吃完，恐怕要对电信级别超难使用呢。出个错恐怕不对汤，冲压也越高。刚把超用呢，得叫切土，贴住冷着银币，冷着其他别级别生产面。泰迪熊去那么去吃不用，出进级别推荐了，吃不错推荐这个用碗汤，电汤昂擦龙用完免得少。他们吃起了锅儿，加汤锅就过过瘾了。锅儿加开暖热气，他们吃起牛奶，吃起不有瘾。鸟腿鸡羊，里面炒瓦起，阿公喝龙汤味，长秀秀。落叶爬出你过去块地湿土，沙土那么细气，开出了明年岁月了。你过去南北羊牵不点远边，阿公汤你空可对群羊藏不远，日子吧。云点冲锅所起对群羊藏不远，另外你过汤龙锅，吃出羊锅土了。苏泊尔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洋干不行温土。起了这段，我一爬出你过去会当不当汤？
0: 我一爬出日国他们，日国汤羊肉刚汤了，明年去过切不行因。他们地图了，日国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了进来，这大的国土了，百姓点西切完，恐怕云人不养，隔来可个没。台湾他们了切出汤，铁腿国土的南部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盖起锅煮锅盖一碗汤。他的吃腻了，锅儿压起锅煮锅盖来煮米糕。品种罗杰帕煮。
2: 年底呢，吃牛肉在家中午来，米阿东应该抢汤几个皮皮，仍旧送。

0: 남린게 드린 행계라 폐계기 도시 사바니 폐계라 최준 제배 관동 유부타 다다 록준시 인시부디 수기 행계네 도구리 유비쇼 당기 급접 개배 중창좀 최저 팅아베토 지급 수지 시진핑기 사르드타 튠저 장도 고이 냠주제 폐계기 도시 사바드 나와티니 외시 초외 람든 주미탄 자와 중국 변조타 지조 폐계기 양신 가치외 강람 세리를 최바틸 직배 슝루타 락링키 진탄 개진대유 도시디 랑게 폐계 조외 규림나 외세 퇴배 겐다타 네드윤라 네르 케브 미고테니 간에 세와타 구슈 피와 레저 서뒤제 체베 각제 상디식시 사르뒤 직업 폐계기 구슈 루뒤 체바타 튠조르 직업 폐계기 토뉴므르 미바 장도 중급 미타 릉중캄 시튠 냠네 용웨 네셰 체바 고이 직업 지난 냠구르 낭진 체바 냠주 직업 지조기 장샤 장대 문세 퇴부 용화제 직업유 티 랑게 지조기 겐더 조위 균도라 탐불밍네 폐계기 각제네 튜 망부식라 규림 대배강 랭겹디 뷔제 토웨 폐계라 체리다 튠베 체드윈 지그유 튜럽 사바샤르츠 폐계기 두시 사베 랑게 폐계기 지용 균도 섬 용와 니티티 뷔제 토웨 폐계라 군디 삼미체발 당유 사르드 폐계라 춤제 미멤버 톱 유에징 커지 앙 당부 닥진키 까마 미망키 취십 요제타 베터버 닥진키 마리아나 저 추슈르투 딩즈 추싱 나지타 미터 링뉴 야츠 게바달 폐계 저서 사르드라 디버티니 벤저 파웨 구슈 쳔보 교디 랑게디니 수드윈기급 쳔보네 수드윈기급 톱친팔 과버보왈 람디체유 튠졸 폐계라 구비 댐보 당신 정습 탈게 텁주기 자와 초네 정습기 멍시 뒤구타 집에 섭슈 외세 퇴부 렉스친디 정예타 정습기 해바 균투 충도 침바타 비진타 天津 호비제 튠졸 폐계타 지주 변졸 구 죽주 粤港澳 쿡진구 폐계소 계급기 텁주 구림 대변왕 락링단네 사내가기 렉제 섭리 제배 개용 섬주지기 괴방알외 카세도 친유 장도 폐계 미심수 섬수진 긴감물로 적배 럼부 로딘 규민왕 괴티 긴감시배 죽용러 군디 숙진당와타 사내가기 진이기 도시 락링단디 장도 튠리 폐계 당왈 긴감 송경타 변절 폐계 니갈 편제 튠디 장도 튠이 뷔제 토외 폐계기 작당 세로외 민장식도 교류 고이 폐계 삼미체발 섭도 친신 규지 남지기 전에도 제디 고이 남배 점민 변조 후다되유 랑매 총등크 갸기도 당내 낭진 외마 된조타 섭슈 총등 총뒤서 두처 섭기니르웨 중국타 점민기 변조 저와 치섭도 친네 고르시비 냠례 된조 출기 뉴버 외세 퇴도 성유 폐계기 도시 사바니 랑게기 변조타 지조 폐계라 니지 전에 레드윤카 뷔제 토웨 폐계라 미디 구림 대변안 비웨 권동 유부시 인라 균투 척배 폐계라 긴송 제디 폐계기 첨디 뛴초 카세 소웨 다다 록준 시간시 지조 링로 팅접 젠키 계급 초 용내 준비 강암 사발 안주 로덴 규민앙 폐계기 도시 사바 락린단네 티니 변조타 지조 폐계기 초카타 규림카라 개발 체구 폐계기 도시 사르베니티워 안주 나르웨 지도 덴베 중교르드티 중화미리 깨달러버치 중국 폭등문교를 용어타 미마 용기 계급 폐계기 율세 충제 냠주 톱네 튜모 조르추타 양신 가치외 조람토 콤보 덴베 듄큐 톱니시 남린게 드링글레 젠슈담 나가시기 은하조 지메레체나 양가제요
1: 폐랑근정기 류제전처 급주시바다 미리 수균 류제전처 급주비 구초제구초규 더통 닌계유
2: 야민김비 너홍디부 미부다 너홍각바 너취약스된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두 럽칭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ཚོ 军统也没你这趟，天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有。有人用了些许有别，些许比起了跟林雨，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成南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是个在龙门菜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菜从康落个重庆联通区管不南落个六琼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菜从康。
3: 哎呀，陈姐，邻国大金行国的年落出最宽多啊，别信的，他的行国的。俺俩就啥不多的，也提的就行的。你那的，你哪落的就行的，对。不要是青年们多的，也行的，对。你那呀，说不得的就行的。
4: 我爹干做还很多的，是这。
5: 哎呀，
4: 张
5: 阿
4: 姨
5: 啥？咋的来多多住个？
6: 张阿弟是给娃开药买的，让婆婆老亲戚的买的，喊你放的牌就是当的，爹哪个就是做呢？人家的面子嘞，车站站了点钱没多啦，
7: 站哪股也不去吃鱼。
6: 所以说这孟勇的店家韩立芳排就当的这个人，都先干么就站起婆婆当。所以说这孟国元呢，就是提来银子去婆婆当，俺的就先当呢，所以也不去领给。
5: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扣下了。
6: 你让了排就当呀的韩立芳给吞在啥不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当。南部的呀，南部帮不也不需要的。
5: 韩立方的我那也要多。
6: 韩立方更重点的，俺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弱呢。
2: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1: 公司康人数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
2: 邻国小南区杰克布洛车开出韩立方从康。
8: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白养多啊，你就这养不起多。养过，养，就这点呢，要得不？

0: 키나즈고네 왕이민이 나츠 주니에 이너 들레 나조 직조렌조 주고 타 레젠트 다디 삼다마다 효마시 딜레다 초신신이 삼다나 마시비
1: 어 쳔은 아주 진다 카리테네 삼당구레르
2: 쳔자
0: 아라조 왕이민라 쳔아 전도체야기 쿠리우스제 전도나 쇼조비나 팬데 지금 마시비
3: 취디 야고도 와 야고도 도저히 와라 기랑게 숨부디 내 신기유 리데 기랑게 신기유비 이 진도 휘부시르다 미과리라
0: 아
3: 뭐부과리 구지 채우리 견디 부과리 만수 총수미 디제 시통마지
0: 제장가 갈래 오스요다 어찌래 개요마시 다리 진도디 주무르바 제장기르 녹차도 좀 마찬다시 치고야 매바 이지고네가 진도다 지구지견 소고임도 마세 제단에다 사시야도 녀지지체와 무지엄하다 등제체는 그나저 칼레 뉴구르바 등제체는 영어도 왜
3: 소진와라 키랑아 저 총수 친친이
0: 같이 진제다
3: 유미창매 키랑아 토세나 슈주이 보다 르사등뒤다 니무디 시어뒤 키랑다가 용쇼 도제마나시 니카데 칠니지
0: 하 키랑아 드데 송과 혐마시 어 하우예 집전에 주 안 하와 계시다 뭐 어야 전 당인다
3: 괜찮아 하우예 안주 상마 신보다 냐버리 연天 계매라 라가레 주 요매 계속해 가장 키랑다 이멍 어 더도 지페게 로보망스 셔로 안주 무드 늦슈드 셔 계속해
2: 조진 前的怎么请面的？从大地中途切去。

0: 토비나
1: 겸모토노 아니 가라니 저와제 이규리
0: 드제 화인 후제 니에 탑시 강유 당초 야면 장애가 취신이 로시다
1: 나 취든 나 취든 야 가리유야제 라어 님 카시에지 암라자 로마주 아니 암라 초 용그리 라 이치도게
0: 디에 니가 요 니자 턴다 디피베 턴도 왕이민 턴다 디 각제 둘레스 조정 공개 턴다 지중 맵 상봉 하치르주 양스 총전나 조고 코라이 비오마시
1: 야메는 예마네시 총저 친내 난 로마주 칸다가라니 파르 양다 정고 개매바
0: 아메 톰비노 아티 아요
1: 아마디니 야슈리 아마디니 콩게가니 턴다로 무튼 요건는 그리

0: 잠어 시주.
1: 아 매매가 썩매. 나 세빈다.
0: 야, 시주.
1: 시주 봐.
2: 저.
0: 저기 녀랑 시에베 튼다디기. 고쳐서매. 아.
2: 시수.
0: 향유 코스 푸베. 시다베 세빈 그 요마시. 고데스체. 튼다디.
2: 뭐 추부치쇼아. 요. 시수. 시수. 예 시수.
0: 뭐야?

0: 一米，一米，然后呗。小七，然后插不着呗。相约得约。哦，得下。 喂, 阿佳, 然后还是个月。 아재, 어울려. 然后给 선유 차고유배。
1: 갈서, 가래 선유。
0: 이미 자기 충분해.
1: 전도를 쇼야 유배 신장. 딘제 차.
0: 가래, 년지 칸에 양 전도를 쇼를 쇼를 배. 디 오늘 배.
1: 아, 디 오메 있나 쯤에 있나. 쌤 쇼아, 디 오마 쓰고르다. 죄송해.
0: 어,
1: 교육.
2: 相遇，相遇。

0: 당치랑게 송중아 불업 직도다 파라와 또 토사 말이 파라와 지에 토사 해 토세
1: 노태 왕이민 양야 젠두나 슈발 저시디리 슈주탕 홍키 중재 사부토미 퓨장제기 유미처 지렌제교 저시디리 슈주이
2: 对的，吕总有些对你有毒，从最近关注，瑞穗乡下的刚来种大姐了，参不有些，很多的追究的，定价有些，说不定你个项目是跌落去，用啊，嗯，给我成就些些，
3: 对是，
2: 同意了。

0: 아마
1: 카토 아마 여보 제메 미브리 랑주 부십시도 와 탄도 왕첸 여러분 왕첸님도 윤은 나 입시라 요 말베 딜레 파베규 태어왕 정서 대왕 마지
0: 아마 다 진짜 몰랐다 아세부 김민도
1: 아세부 김민도
0: 아마 당고가 남날 아무나 다줘와 아무나게 길치샤제 아무나다 왕첸한테 치 덤스기 네 왕첸 고유레베니 아무나가 전시겹듯이 네 치디 수포네 포토음도 디네가 시다 취제 응회비 아마 왕첸군의 범위 야구주여시 아무나가 당리마치야 가리나
1: 가리 야구두스 야구 봐도 아쉬다
0: 뭐라 장부창시하다 샘부상부 유배 마치 통도 야주인기 삼루에도 삼부시라요시 Nima ani nga zun nga rishendi gyabdu Nye ani do nye labdu amna nga sem sangu yorsadu Wang chen sem sangu shirayoshi Kurazu zhong zun nagi gengo gangan yuebdu zu yukchen gyedu Ngun sangma moranga nye lingendin da goshi Di yagu marshbe ama
1: Yagu ri Yagu yungo chung Ine di namu caya da zhawa khari yore Namu wala pomo yagu khadzu mindo Inji pulu mulu shi caya gudu gwe
0: Ama, nye jik xie wo amrang lu ma xie a. Bob chombe jie le, nye canang kar nye ge yue. Kadu yu ne amrang lian du jie, pa jie su jie, cangme nga kime nang xie rixia su go xie. Amrang le ka me, amrang ge nga samdang be ma xie lam nor qin yo seng bo xie. Yi ne, zidong da di lo ha zhe ba, nga rixi ge jang bu jie. Wang Qian ni xie zu bu pu su le xiao zhi, ke xin ge ruo zhi bu yi ne, xie ge nian duo tun zhu ma shi bie. Ama, dang ge bu qu zhi ma shi, ta li nian dui ba jik dui ne yong gu zhi bie a.
1: Ran mi qun zhi song zai mi da da nuo zhi seng bie.
0: Nian da da nuo me, ta mei me zhu ne, am ran hong zhu zhong zhu na ji da ga yu.
1: 죽어계시도
0: 念一记邪妖当邪 正多地呢, 那把野兔皮
2: 燃点点, 能带有马里 我曾来燃给大厦古典衣
0: 哦,
3: 因为 特殊地, 前期不写马里 前期学地 Semcom, 拉斯兔过去 Nganzo, Tuangzui mi cangme, rangla, rawa qibu juyu da. Ri.
1: Pu, tanda rangga leba doa char qin duwe.
0: Ya, leba char qin duwe si kar si re. Ama, kar si re che.
3: A, ke si mi du?
0: Da wana, nye leba gyon yorbe.
3: Yo ma ri.
1: Ma ri.
3: This is the TV, Martha. This is the TV, no? Chen Gui Chep da Chari. Chia. Da Zhisha, Liu Dado. Get him a shirt, ah. Kazumi. Bye,
4: Yoshi.
1: Bye,
4: Yoshi.
1: Yoshi.
4: Yoshi.
3: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Yoshi.

0: 래 하거지 매스 얘기 딘제 마시베 아. 가르치 와서 모두 호야 다 제가 주.
1: 아자 드링쇼 창매 뒤주 처리 선인년 인지 지쳐.
0: 욕쇼 에. 그저스 욕샤우레. 선인 된다 선인시에 드링 된다 드리샤우리. 독러 제제 샤척 바쇼. 샘보다 난척 마리. 오야 뜨다 창무 추쇼 아 양제런. 오야 저지치.
1: 아자 줄레게 체도다 창매 틀목의 체니 체도면너 예 문행아 스네 친차비디 캐슬랑게 나 동갸 슈베지 육성어 차러리 나초 뒤게 매챤이야 두리체 와삼추 이명에 단다 두리체 토야미도 天多马日日吧 年心机, 让给我的这期啊困难了我日, 年朝外从我做啥日吧, 年底趁大屯别从你日, 年听我只有马日,
2: 年大喜欢情况,
1: 年长满能有要的有马日, 请问啥, 主人红拉给我跟着拿去, 年, 我让我出月吧心机, 谈的这家差不日日马日, 你那年点呢, 你可在挪用那上个俺奥运的这些年有什么马上你让了奥运可这些就啊我你去比那让一个用个这是吧前天就拆不起你去叫带去做大大人
0: 亲松啊亲亲不的说行那古有有的莫然面能安住下要买的呗啊让你用的学他亲松啊你这些要不让阿姨让给莫然出街单去要不都三的四岁该当个就啊小生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要见龙啊 松米松皮，新米松皮，俺米松皮，土米松皮，绿米松皮，叶米松皮，金米松皮，泥米松皮，阿子出出出，想出，大把别来就出去。

디칼 춘도니 남세 파티 친드 메크바기 춘도니 지룬 추도 제바타 긴의 도저야 뒤 웬딩한테 추십차 유 등규에 런신 흉지 주배 춘도대 추도

남바 제본 범은 최근에 거듀 인용 가쉬이 마르츠 중중티 메도근 제보로 가부 제베 로고 체유 웬디 퍼유티 자지신야 코멘 세소 최도 남양 로덥게디 코멘 내 강토 송루 다도 첸심 창설 조류

0: 叫做一个看的价钱，俺这俺的价钱了。哎，你也是熟多了，你那个不也拿辣子下，俺吃辣子差不多就对了吧？太熟悉，不是。俺他这个是牛肉，啥不是？看了牛肉三百斤也不。有对的家里吃完，买不得。日节紧，再不是赢不他。表面虽说多谈，我都能再不这边。 건조로 사토로 왕웨이기 차르나식 지유요시
1: 데오 티수 헬레리 난조룽베 어 마지수 헬레 점목도르와 점목다 마츠다 저로 어 티수 헬레리 문조 수주가데 카다 그저 가서 얼마 힘들 놈 마스데 쇼그레
2: 쇼그레
0: 一直跟着走，差一点。一万钞票我多了，他都捏面捧着吃水饺。朋友几劝到他，你再多给做啊，退休他娘都愿意。

단다 네디 세리 당세 세리 당차소나 나자 소비여 세리 담배 지리나 디 나갸처리 당이 전에 망다 주샤 망차나 오늘 내 라본 거 두고 마지 디네 도저 도저체 먹었다 두세스나 세리 망 통그지 다 나랑 이네 내게 나서 써야 돼. 다수 지대 당부 되게. 최장

0: 안 같이 해버렸어.
1: 댄수니야 차도는 세배 제시해. 등원장 바라 공수의 미지 내주도 이긴배 조용강을 주샤. 내주도 하배 제라 랑바라 레규난도 가. 머신에 랑경아 신유유 봐. 코 나로 슈로메상 랑총두 딱바 우정라 나로 주기 유소도 가. 머신에 자식야통바 타지지 셰토민도 이내 년체나
0: 샹유도 게 갈소거제 코니마 양스르빈 총용가 태우유자 나 야나로 멘피 우정라 자 주워지 코 리빈 태두 더더 나 라다 돌아음은 시제 제주 디년 노시마지 가인스니 디콘게 나나베 라다 타마듯이
1: 니야 가르시네 랑 이칭 말이 로디게 나라 랑발라 규응의 유배 이지 유배
0: 머시발랑이 퉁구스메 제 디년 켈린초 이네 코미 큰제 유메다 군주 큰제 유메 예싱규 콩게 밀르네 게양 차례든지 큰능 마지라 타과도 미세 마지 미세네 팀네 게브다 콩게 딘데능 마지 장게 싱 마지 충등에 부다 야리게제 미부고 니에비 콩게 아 팀제 미나라 콩다 투데 니에 노샤스르 과 티주 콩게 튀다 남부군동아 미상고 쳬오리스 롭스키구유 제사 미세다 기 차례든지 큰능 마시
1: 코면은 약속이.
0: 댄댄 호마지. 네 주디. 제 주세요. 시 탁주이. 먹리. 계시. 네 계시 쓰이다. 계시 내 주도 원해 이나. 마라닉 자동 끊게 구지베.

0: 가져가. 저와 딘제 제가 예단 하림바. 단들이 다 제규리 기세미 통비이나.
1: 트란탄도 공시 남자 치체 긴자리니 공시리. 톤토브리. 고고스 저거야 말이.
0: 단데세야 둔다 하리유.
1: 미아르월랑게 김제 세제. 콘제디 토르탄다.
0: 딘제 참바 아유. 기세미 하고 비이나.
1: 라초면 마시. 그 뒤냐스고 쓴데 차브레. 미아클뉴시 중국 뒤냐요 말이.
0: 용아. 티린도 제도비네. 지마 근데 혹시 모두 딘제 제비네. 간단 금지 모두 미신 거지. 지게블링라. 키랑 생각라. 뭐 마시 마시베. 키랑게 아지다 발랄 고고비네. 카리네 용고시.
1: 처음에 마시. 너 대비치. 나 유배 주고. 그런 깔지 마요.
0: 용아, 얘 제초.

0: nhau sẽ tìm ra nang mà gì?
1: Y nè, âm là cái rằng sẽ chỉ tìm chỗ khắp thế giới đâu nữa. Ngài nhìn ngó cái chiều về ta đi. Rằng xem chỗ chồng mày, khai sinh ba là cái ngài nhìn chả rõ nữa cái. Hào khoa xong này.
0: Hào khoa xong. Chỉ như cái đó chỉ là ngài muốn thiếu gì.
1: Mu ne sung gui bei am la.
0: Yi ne. Qin ni cha si ge jie. Luo ji neng cui le bu jiu yu. Ba yi li luo xin ju ma shi. Luo tuo qiao du bu jin yao yao ma shi. Di le ma zi jin ge ge shi ba.
1: Am la. Chang ku xu ne. 타당하러 뽕내 삼에 더도 보고 싶게제 요크네스 교그래
0: 카리 뽕내 삼에스 랑바라 랑로 소리드 라게 잡았다
2: 아젤라
3: 어
2: 장우 씨는 아
3: 네 네 지지 네 씨하고 어 아무나게 셋이 나송아 기니게 삼시 제다 드리게 된다 드리다제 제마가 된다 걸릴이 셋초그리 용도 와
0: 용마 씨 Kari kali xie jors, tiri tunda da sep so yu.
1: Yong a, da qie nang a chang gu shu yi. Nga gyun du.
0: Kari? Gyun kar du si.
1: Nga amji di nga qi mi yi. Amji nga... 村里在这, 米都是给。 塞不住呢, 俺女不得买不着。
3: 阿嘞, 俺你也可把这里, 听说回来就学啊。
4: 你们那组忙不急，你也存这些土也没多，一年他得种这里的地，可你错也好几间，他该这个的啊，然后我也他个让买呗。
5: 林正浩一样可以呢，没现在一年你看林处，
3: 东海，全大的还请不进这院儿呗啊，让给更多当土都给。
5: 没是林正浩给，
3: 等我给他买呗，两个钱不得，一年人送钱也写多了吧，爹妈在，文玉的全部写啥都了。
5: 让不过来，抢不起啥去的，让很多老坑根本都给。可你做哪能那么多啊？啊，
3: 哪能那么多，也不起啥多。陈
5: 大弟，可把那些些土们都，土些些出来。
3: 妈的，让。啊，这。哟。
4: 金东镇了，俺去让自家的狗妹子三舅奶团结，主要是害怕有没害后面多。
3: 啊嘞，对的，啊，对的，晓得，对的对。来是，
4: 大家请啊，请进，谈到哪面就去。啊，我领证好了，三七前面。
3: 아래 대소리 대소 대소
0: 레스
6: 하루 야 잘놈 있었다
0: 아저 원유라 다 차려나 오마지 공했으나
6: 드리 나라 클라사가요 야 근데 스텐죠 빠랑은이 나라 유부시도
0: nga lam shuo ki jie na gu dan le jua che za ki na ying ying de kala xi da wo sam ju qi luo ne nga ji sem le ge ge bu
1: zhan dong ba tu se chung a
0: su su neng meng wo sai ha zhe zhe zhe ba jia wen yu la
6: ta ge shi
1: ti le dang ga ro di chi me be jin ju le zui di ge be ki ran ye ka tor bu be
0: ka shi sung wo zhe ki na mi ce wo ji 米子啊，毛子女，我人抢不起袋子，米错过是吧？我人自动的，进不来就请救济的，赶紧不行嘛的。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제 대규 요마르다. 라다 정리 파그니 주대조 나탄 도지 이민도.
2: 단에 주디 규정 친사브로 보. 마소는 용도게. 디딩 아르 남노 티제 저야 규징 차산 체브지. 탄데 양탕외 랑가 간 주구유자 너스마지.
0: 간다 녜체는 부디 야고시도 문에인다. 남바야게 갈러 시가 야고시도 안늘로 쇼브추 마고디 야고도.
2: 인고추 마제 담부디도 정마다. 아자 원유라. 마주저 정리를 가부차야 금전 하리면 킹구위에
0: 금전 가세
2: 빨라가 수입지
1: 니에 수입지
2: 인고추 니에도게 마충두 규정구치 어구전란 호난주나라 주연남바 피가 대수진가 니에주저 정리를 시엔다만자기 천하슈
1: 갑디두 덥심해봐
2: 이내가 얌십생기 디디키랑 규정 문제 같아 봐.
1: 숑튜 주바마도 고바 쪽래.
3: 로트. 슈고이 지쇼리.
2: 카리나. 카리스로레. 기스에 머치빈데 라니 쿠브드게. 기스에 머치나 갈로 데미도. 니 기스 티제. 然后头不起的挪不着这起。现在那么个，给咱个写一个。点点啊，出不起来要的，热嘛的，现在他还是没拿留下这，给咱贴一。英语课完，兄弟主管贴吧。 디디키랑 규정구시 로핑 예민도 다원 논란에 체리 심준한가 태베
1: 대기역시샤 가려래 급 디디웅아 여러로 손께 차가 시비
2: 어
0: 군이 클라스 가쇼
1: 니알 클라스 가줘

0: 야지 랑 토트게 아
1: 매매매 마차라 칼말린바 님은 이슈 친수 빅톱 총바 님은 지라유 님은 이스지네 쿰시사샤 도시
0: 하고스 랑 아라제제 콤보지야 등도 뒤주에 까치 튀게다 조동 10개월 와 카고시라 이기리
1: 喂 레고다 카카라 좋아하시더니 으지 신이래 와 줍소 한도 카카동 이
0: 야 말해 주주 좀 줘 말해
1: 가래 주주 가래 규매

0: 옥전라.
1: 어제 린시 같이 가요 봐. 내가 이봐. 아.
0: 마치랑 근데 쉬어야지.
1: 영아, 네 중래 강조.
0: 유산아.
2: 같이서.
0: 옥전라. 마 로출로 키랑 스가 주셔도. 네 봐라 화태제.
1: 하래. 양바라 키니 예샤베. 님의 지게 님배아.
0: 키나니 정군님 무선자. 키랑게 된된 혼로 바르급 능 삼주.
1: 링시. 네 주디리디. 장게 발랄치니 거그지.
0: 예 황치비. 여러로 슝드 주바 태비 숨기. 이네 황로피디. 마돌라 에멍시 남샤. 지빈의 지빈 숨기. 니큐니 지메. 제자님 예바라가 시즌 숨지 是吧? 내주디년원에선 개친부이. 오전라. 영아. 기랑 손되면은 니 오주겸이요. 이네 튼다 년원에선 원에 개친부이. 야면은 니 기랑 근데 쇼디. 제다 마지 손 다가 지바. 보증 상대 공사 고송 교시티다 예바라 좋아요지베.
1: 링시. 장게 친구도 게 장충두 장발하게 박배 송균고를 봐
0: 박자도스도
1: 보증 송등 공사대 장발하게 주부리
3: 니고 답디 칼라 오스도게
1: 오제
3: 오제 패다.
4: 시계 전화 주고.
3: 클리피아.
4: 로. 주고.
3: 해요.
5: 주고.
3: 프란토스 고다. 키란스 페이시.
6: 레슨 레슨.
1: 가르쳐서 손뒤 돌아 셰 레도게.
3: 됐다. 대관왕 주 제브리. 라는 형제 첩로의 제브리. 이내 타마데 뭐지 제브스기. 왜? 라이니 닌지로 와드니 이바메 봐.
1: 장심제 제카르도. 니모랑 닌지지 와마드나 랑순부서가 용거를 섬기도게
3: 니 참고세요 계시랑 강해라도나 세견치 세오 말이 나다 아지 난 로봇해줘
1: 심제 마치 니모랑 닌지지 와드연배 마치 댄데 릭주 용거지 급티도 라라 칼라당쇼
3: 용아 쟤는 랑칼라 고대이다
1: 아치 나치 바이링킹이 단도 신내르다. 급티드 랑발라 지겔 테요 마리. 년도베 딱지 제가 치브르다.
0: 침대 권에 지다 겹자. 딱지 제베 마치. 미수 교실에 딱지 치고 줘 봐.
1: 제
0: 오전라 쟤는 쏜다. 예바라 오늘 미술 퀴즈다 저와 여주배. 콩을 많이 가요 제비, 是吧?
1: 디니의 신금에.
0: 오전라.
1: 但我跟着球员们还活不松，看人家连着送子，我鞋子开始得劲买不起了。林夕，我也不会爬么送子，爬么不过长辈，这是么好苦油。你最好就让了月牙的，你也什么事都给。因为让了哥哥穷当死个嘛的，林夕。 내주하지 규릉 붙인 사브르바 장게 다 제주 정말 용두게 제주 정말 온거

0: 계속 말해, 계속 말해. 감사, 르네상아 가봐오래. 레스, 토제나.
1: 아, 밥쇼!
2: 랑가 주일 거지?
1: 랑갱 아미나, 쇼이베 아. 펭귄 아즈 도선 도 갑시. 단다 야 범신 다방 가듭샤. 얘네랑 윤도도 치샤 삼초.
3: 아, 마셔야다, 마셔야다.
1: 얘 랑기 쇼이다.
0: 마라니 둔다, 로제 쇼이 소리. 얘는 뭐라 내주 강하게. 또다, 나딴지 문화가 처음 두고해.
1: 알레 탄다 카카시스 도주 랑게 통여 마시
0: 뭐라고 잡다 라차 팀 삼으로 봐
3: 네 반가다 다스는 매 마시오다
0: 라미지가 6마리
1: 라게 마샤는 거야
0: 개제 무슨와
1: 네 라게 시유다
0: 라스나 세브 하고 오소 네 주디 권해 주고 봐 렘벙 아유 뭐라나 가고 속아요 요 말이
1: 용아 랑갱 아무 집수는 얘 뭐라 아무 집수요. 랑갱 아미 현재 시리 삼네. 아 캐민도.
0: 랑갱 아미 시다 제디에 주. 등도 가르고 이. 아.
4: 랑용 청년들 봐. 용 아니야 신다 집수. 쇼. 용 청년 이는 쇼다. 쇼.
1: 대민 오유 제제. 혁승 준비.
3: 진짜 그리.

0: 추세강바 그들 차조이나 주고차는 차카주의자 폐지 퍼진 예수교고 재미위에 워지 디딩 예발하게 디딩 오프네 링유 비샤 내 주디 주제마신 거시 생급폭도디 강매망래 차크크다 재장 퍼스진가 링유다 지와유베고 치제마신 가메죠 장게체는
1: 디그리
0: 누구이님은
1: 누구이님은 서두대야 교구사로 그러다
0: 디제가봐 你也得被没到底个对的 藏不起一个气下 错完哪了 就那个要买的 隔壁人家追不上个也有人
2: 几百行度 这些娘把了 没到弄到车也没到你
0: 上了路子月修别说的这 马前的用的
1: 这月个太不大了 搞不定这些用这块里面新的线索 你也前的一个是要的 点不定都不得下
0: 喂 Post几年年来旅行开始大年营 各地的人你们今年是哪两个月前面三两个的人贵间给咖啡出街去女街兄弟还能下过三去人给我当不着起啊少个节吗我从都有前的生意生意生就生长让退出一个人
1: 生意我错了退年营

0: 알아도 말이 주시도
1: 린시게 란다한즈고에 nga thanda dindra chhe di moran lu yi chhe yu gire
0: ling xi ge nga da mu zhong
1: ale che na gao jie ge nyu xi bi chuo da mu ba
0: ni ge gao jie sta qiu me
1: gao jie ge dang yao ma ri ling xi ge dang yao ma ri
2: che ni ye shi guo yong zhe nyu du ge
0: sha xue da 계진폴로 다그라 야녀 여름에
1: 네 계진폴로 야바 라치도 같이도 약수 주는 교수교 세모도 레라보 세메
0: 샤유
1: 잠깐 힘봐 네 민네 표모
3: 띠유

0: 小雨，让卡爬进吧，让停车车也卡车就。让个来个屯大地，年轻去。
1: 阿来。
0: 来个去对，别存些垃圾个多，别个隐私了不得个，那么啥必要卡车不嘞？
1: 都负责对米的。키랑 니즈 셉셰 메브다
0: 케이와 마시 논주쇼네 유르주다나 다가르바
1: 암라 키난즈 마스네 안 니즈 셉송이나 마탄 데디르 쳬마리
0: 드르 드다 유르주단 베시고 드람 요시 바라 로페스나 콜리 야고 제슈 광다스 럽제 넘주 야오시디 아 용도괴
1: 你写吧，一起去呗。
0: 何子，罗永别，家里卡穷哎。对哒，小雨个让你给这些也有事个。
2: 是呗。
0: 应哒，给这卡里有呢，巴拉学哒。
1: 你阿姆那个背了些面呐，俺男的同卡给就我妈嘞。
0: 让卡生育。别来些不是卡死嘞！我让做拿钱米的。
2: 给这些有事的了呗？
1: 上街啊，不过冲着自由鱼呗啊！

0: ང ཤི སུམ ཉི
1: ཁ བ ལེ སུ
0: ཝེ ཨམ ལ
1: ཨ
0: དག ཅེ དེ ཐོ ཤ སི ཅུང ཨེ
1: ཨ ཨ
0: ངོ ཡོ ནེ ཚུ ཡིན མེ པ དག ཁེ ནའི རོ བ གོ མ རེ ཁེ སི ཁེ ནང ངོ ནེ ཚ ཨོ ཤ གོ ཡོ ནོ ཉེ ཁེ ནང ལོ ཁེ ཅ ཕེ ཡོ མིན ཚ ཨོ ཚ དང ན ཡོང དུ གོ ལ
1: ཕུ ཨ མེ ཉེ ཅ ལ ཅ ཤ ངོ ཤ ཡིན ཅུ ཁོང གོ ཕེ གེ ཕུ མོ ཨོ ཉེ ཅ ར ཤ ལོ ཅུ ཅོ ལེ ནེ ཕུ ཅི ཉོ མེ དུ བ ཉེ ནེ ཁོང གེ མེ ཅེ ན ཅེ ཕུ ཅུ རུ དུ བ དེ ཅེ ཡིན ཅ ར ལེ ར བ ཡོ ར ད
0: ཨམ ལ ཅིས ཅོ གང ཨམ ཅི ཅུ མེ དུ ཅོ ཡི ཅེ ན མ རེ ང ཅུ དེ མེ བེ ན ཅི དེ མེ ཕུ ར ཅ མ རེ མ ཤ ནེ ཁེ རང གེ ད ཀ བ དེ སོ བི ན ཉེ མ གེ ག ཚ ཤོ བེ ན ཤི ང ཐེ མ ཁ ཤི ཅོ ནེ ཡིན ང ཨོ ནེ ཡིན སམ ལོ མ ཐོ མ ཅི དེ ཅི གེ ཁེ གུ དུ གེ
1: ཡུ ཤུ ཡུ ཤུ ཨ མེ ཧ ཁོ སུ རང གུང སེ ལེ ཉི ཅེ ཁལ ཁ ཁོ ཤི ར ཡོ ཤི སུ གུ ཟོ ར ད ཐན ད དེ ཅི མ ཤེ ཅོ ཤི སུ ཝ ཅག ཅི ལ
0: ལས ཅན ད གེ ན ལ
2: 지게 전화 감사. 오. 멍아 멍아. 멍아 응어. 멍아. 장통도 외빈 아행 무셔 봐. 오. 허시. 지게 전화. 기란 야워치 피해주. 나 차로 신난다. 저여게 쇼게 내부도 얘기하지. 유고친샤. 나데 레츠 유자. 조제샤. 산출레 조로모초.
0: 나 뽑마줘. 나 타부도 뽑혀 녀뇨메. 나 맞줘.
2: 뭐야? 뭐야? 야, 딜린 아. 마마 산티 봐.
0: 가리.
2: 마마 산티 봐.
0: 어제진다.
2: 교진다.
0: 왜? 하지. 오, 디스 디스 디스. 계식 말이 계식 말이. 뭐, 계식 맞다. 네. 쓰셔 돼도 와. 어. 어, 멍우 아, 멍우 아, 멍우 씨. 뭐. 어. 칼님 보여 봐. 와야. 계식 맞다. 계식 말이. 계식 맞다. 칼님 보여 봐. 뭐. 어, 계식 말이 계식 말이. 칼님 아. 계직 말은 뭐 칼녀시 칼녀블라 딱 오 말봐 오 나랑이 쌤자도 아 쌤자 대도 와 대

0: Langkhor Dongwa Tang, Kala Sawa, Ny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fang Bakwa Zangse Kang Du Pep Tang. Yufang Bakwa Zangse Kang Ki, Rinpo Mebar, Nyam Lie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uyunen Sega Kepa Soki, Bakbe Nyetun Yuece, Yufang Bakwa Zangse Kang Du Pep Nen, Rinmi Ngang, Nyam Lien T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se Kang Ki, Chile Minen Zubdun Wo, Bang Nen Ju Dup Tang, Bakwa Zangse Jiga Yubi, Guni Pibar, Gesushu, Tanda Kabar Gemne, Nguyonga Chetzi, Yufang Bakwa Zangse Kangki, Chile Mine, Kiki Bakwar, Dagyong Chibi, Sikyong Longchu Chesho La, Rimin 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une, Sika Kepa Soki, Bakbe Netun Yuece, Yufang Bakwa Zangse Kangto Pibne, Rimin 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Ch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nga, Jik Jik Ye,
1: 로제파드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기 고주 걸고 생제 로제파드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파드 진짜바 창전 셰바 노부 섬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고로 나기 고주 걷게 생제 로제파드 뷰레 더베지 타 로제파드 진짜바 창전 셰바 노부 섬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이 창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비교이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기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첨부대유베 나공탕 니공크드큐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총고서 치드큐양 참부휴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기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순슈 갸힌 콩미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처 원당 热度吃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청예 충교로 수와시 타디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체휴 조당야 부미발 여성 치도 타디슝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디싱기베 촌나 시용이 초보초 콤보부드타 청야게베크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테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조용어타 대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갸 탕굽주 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기업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Logipadu Rigor Hamni, Rigor Tang, Yangu Gantang Lamin, Chugu Chevashi. Hamdi Tula, Jigog Nubatin Yube, Sangu Timborzine, Jidar Gotula, Bushing Dimsi Tue, K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Hamula, Cherjutang, Tedu Gotube, Nubati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ng, Tata Chanila, Gorngaki Gokokele, Jumigu. Penjong Logipadu.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기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첨부대유베 나공탕 니공크드큐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총고서 치드큐양 참부휴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기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3: 哎呀，张阿姐啥？张的来多少多少个？张阿弟是几万块哟，妈的！然后我请请你妈的。韩立芳的白居士当的，爹拿的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就请领导了。张大姑也不去参与。叔叔在蒙牛的店前，韩立芳白居士当的这个娃儿，都是干么就张姐婆婆当，叔叔张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叔叔当呢。
4: 这也不是邻居，这也不是差啥，都是也凑够下了。
3: 你让了白居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吃了了呀，你们我了呀，没事西西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2: 他是温州崇德强国长。 한리방 총강 홈세컹 럼솔 미주 선배 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계급 록체 카츠 한리방 총강

0: 지천의 경우는 장게들게 공세 밝히고 와.
1: 아니. 도담몰라 파티님에베.
0: 와통도 대다치기. 장 공세 립다 레소스 렌지아.
1: 레스토담몰라. 대민윤유선상 당기 소고시목의 제세 월세기 책임에베 사자 된장서 쏘나라.

0: 피하자. 엄청 싸우면 봐. 아지, 개티 된게 화유.
1: 너부, 랑가 쳤어. 랑디 미가 쯧르베 아.
0: 토이. 랑카네 약시야 큰민도. 아디 데차네 샘서스 땅메베 아.
1: 마시, 파주도 낭다메 다든지 그저 쳇제. 랄 낙제나네 주다 부신데 토빈이 마스바. 먹글이 랑게 모란 송교 마체체
2: 니 모란 심고 체비 모랑디 나제날드르드 그 마트에 부잠지리 투마포베 감이 됐다 킨트됐다
0: 디 어 가지 어 가스노 어 미 제비님도 더 쓰고 줘베
1: 거기 제 교민라 세 알사 디 통권베 증시시리
0: 알레
1: 빌라 소차사 봐 토게 두고
0: 수질 자사메 아미도 제가 주디 아니 제 셔줘 디네 가지 미디 방가 덥지 토겨비노 미디게브리
2: 니랑르네 게스이그르베아
1: 디스 추도 제모고 랑게 모라 방가도 디네
2: 디네 응니 니에비기 믹스에 내주 결하여 말이
1: 니에비기 에 다체나 계란이 가봐 하니 해봐
0: 치료로
2: 사이간라
0: 계란이 참 부딘 제 제유노 폐지 킹이면서 생활이 부스인 참못된저에 뭐 찾아쉬어야지
1: 미미 롱도나라 기라니 나와 기부제디 미주마 기부치두 기라니 레이튼제체 랄라 폐지디 마초빈기 말아봐
0: 퇴 로즈유에다 규정 타랍신데 교초에 삼단다 티턴도 규르민도 이치두게 제만에 딘제쉬에다 마커듀토네 랄라 마초빈도 다체는 금쟁 하제
2: 카리메 하코무스 이네탄다 칠로직디 니가 사부시라도 링시 니자랑 칠만줄라
0: 뭐고 디저 용마지 탄들레드 칸로 가면 용마다 머신에 가 티샤 차고 치모 디제 망고스 토가 저기 하토는 카레게 되제 도마딘 탕저부 아치 니에 돈노 오네 마셔비베 아 지마 마지레 마지 봐 레드칸 가주던 뒤 마차비는 근처 채우래 아 미루 뭐에 차봐
2: 다 뒤샤 로 대부치 让南北一个上涨，他不顶着这个卷空气嘛的。
0: 我那哎，
2: 我那应该说，让跟着前面，俺搞不起来哟。
0: 他要是不看见不冷，怎么来也是的。我呀，等俺补了，吃着茶吃的。
2: 嗯。
0: 这都。
1: 过年开最近呢，有人怎么给我开始啊？俺今天的是没来呀，吃嘛是。
0: 아, 저거 야스 아자 당청 아자 당청
1: 갈사원에 수술링 가쇼
0: 아자 당청
1: 갈치가
3: 당청
1: 랭게 감사
3: 오지 다디
1: 디 공주 투세 사치르베 아
4: 발라 암라게 차제베제 잔즈나가 마피브쿠레 모스라제브지
1: 오라자라 공케노모스 아 증사다 쉐샤 오늘 계좌
3: 계정마리 계정마리
5: 대기 쇼지도 폐지 살로바
3: 어 뜨다 증마서스 년간 저리 렌제 마체바 대요브스바 스바 닥샤포 오나 조랑 선제랑추 랭초와 차간 소소다돈 치싱민도와 뜨다 동시시다 야고 큐니민도 지역에 딱바 让冬季家呀，搞不出有的事情。提林青啊，冬季都是去的。对的，罗群居医生，两个国货嘛，对不起，冬来加个秋日是吧？哦，我好是对啊，对，疼疼对对啊。让两个芒果是吧？看那是大杨，我叫让阿姨上去，去咱个你个手机开有的。对的，今晚呢，去罗看那的娘子说，去罗看那咱们去的杨妈是。
5: 对的，把酒菜接，牛子捏嘛接，搞不预备啊！爹要我叫的，对的，你先看着嘞。现在也牛还吃不赢，等到爹哦年纪卡在
3: 有，
5: 爹就叫人下把开心嘛的，就叫这大你们都这接受的，
3: 是，
5: 心不就要嘞。
3: 是，他个的。 我做些大生意对那，你晓得，俺最熟悉。谁谁谁，俺做些干起啊，我。
6: 巴拉阿姆拉给的给彻底难解，麻将是打冤了球么？哈哈哈哈哈哈！欧拉阿姐来，看到你的这样了，过来看送啊。哈子，让你通知三到了啊，对的，我你让给婆子么子不是吧？第一个了，让你自愿给干着的，接着俺让子就往三不是去接，你再吃不是，人嘛人啊，哈哈哈哈哈，快去我这。
3: 哦，哈哈，哦，干嘛什么啊？嗯，唱歌些，那我你个的哦，看上你的，感觉也好些，我上去。哦，那你个三路九零古单比，可上提这些张让些种哎啊？嗯，认识，提这我你的哦，三组些个样品，对的，今晚来看上你，前是给没给的，可对给没，说说对。
6: 等到不过几年时，买几年时，看让你说说他去，我你个提出去的签名。对，等到哦，看让你恐怕点点有呢，说说对不起。
3: 是是是。
6: 开始哪点年以后，多对送的，我你个能打么个，是吧呀？是。开始吃点年以后，变交头来，夹票钱交，是吗嘞？哈哈，我呀，什么就先啥子，打老钟。
3: 是，走。
6: 嗯。
1: 欧拉阿姐啦，看让你听这样了，年三八谈的。
3: 恰是给苏丽桑十几岁就，哦，冷面面打冷面面，看到冷面哦，脸上这个血哦，让看不清不看这光，安了吧？你光龙的死啊！

0: 오네.
1: 어.
0: 얘양 고충아. 됐다. 스님 아라니 이게 강부채스 누구에?
1: 저거지. 강부채디 날 혼이샤. 라 갸롬가르 뉴슈. 어, 워지. 통도 통다치다. 됐다. 랑다 추도치야치. 당당 아탄조 따저와딘제 차차브스바. 버루지르. 랑 파마니 토스체나 마스베. 코나니 송지슈. 아나스님도 칼라시세. 워신스탄도.
2: 라.
1: 어.
2: 네 바라 암라 코나니 로콤코르 치로테시. 거브샤르테. 거브리야 누르테. 거브지갈테. 거브리갸초갈테. 코나니 세워초는 통권배 속자 세블레 거시. 두균 코나니를 저 하스체 도움도.
1: 네. 집에.
2: 코나니게 마초 세는 것 마시.
1: 원래.
2: 제자.
0: 당처. 어, 튀규라로 로고 발라스니 주베. 어. 계시면아. 라고 발라게 샤발레스.
2: 왜 발라?
3: 강근님께 디밀라메 봐.
2: 디밀라시르베. 기나니 보모 랩동든제드 마시. 단다 디미고유시 기나니 로빈예인베
3: 아 지에 캄바도 좀고 삼죠 계시 캄바 다니엘레스나 랑게 디미케제 공조 야체아
2: 라 캄부 좀고이라 기나니 간나서 무카당도 드려도게
3: 니 장은 저 송규 거기 리기 속자 나지 켄자지 포샤 나제규 인다제제 면주 세고 삼죠 제장 무 편지지 거기 니 삼로 던데 캄바도 좀고시 봐
2: 쟤는 쟤는 그래 저래 디네마요나 니 탑시단으로 쉬우고 강부님부디 쪼마나

김수 되게 가르치고요. 쇼게 가면 내 딘데스 되지. 레그면 누구야? 자만저 딘데 시제 가르섬 거래. 김수 이치고 누구야? 네 김수 시하고. 딘도 상마 좋아담리. 나 니도 봐 누구이? 공세 나로라. 디고르 켜니 시해줘며. 수시에 비네. 람사비기야. 바로 수교.

0: 같이 해서.
1: 젠리, 지금 린라코.
0: 아, 네. 저다 디임브리. 네발라 유장. 콩게모 축는 그래.
1: 장우시에는 가사장 나네니 지겹전 라미치다 시바나 시즈균 호주. 폐지 지겹 링락에 라마탑체를 수송부유. 십지 흔제 이메세 코마추. 지겹전 라게 까미딘데 수송부 코브 탕구이. 튀균기 야저우디다 체너. 코멘베 소르스도.
0: 라도다. 미크데지네 롱란시브르바. 라르치로미데즈 슈긴티중에. 예발라다 어울링라 로망괴 촉불이 간단히주 갈러유네 발라코게 데데 어울링라 초는 그리
1: 이네 디디가 오네 얌삼시슈 탄도네즈 디데스터드
0: 되다 제마랑 아주 나나말레스노 암랑아 셰스티그마소 이네 발라게 덴덴 잘님는 그리
1: 알레고다 나 농섭네 나지 삼로 건주분 좀 담을 수 있게

0: 당하라는 거. 야 좀 더 세야미.
1: 뒤에서 다시 먹어. 랑게 나 체스야. 네 창모 체비 링정 하래. 과샤 됐어. 네 러빈다. 나랑 이 파게 네주 장마 장장 샤스. 좀 제 가리메. 나 진두면 또. 네 타마디다. 나랑 이 독재샤 타마디. 랑게 나 디위드 소주다. 아. 카덴실 만에 지금 말 봐. 저 다시 어찌? 하하. 퍼붕은 지지 없어. 흠.
0: 딘데시아나, 어우젠라랑 야수이. 오래. 랑고야디. 니해자르유.
1: 小雨. 로디게난 발하게 랑라 창보시 라치야르다. 랑게 침이다 송지제 발라 딘데징야르베. 디구다미야마르베.
0: 니해바베. 니해바르베. 하창보시기세. 콩게 나 타부도 북충 루스뉴메 야 후충 로디게 나라 두구냥부디게 니 창을 연로죠
1: 장 독심 나고든지 요리 삼삼 켜는 뭐죠
0: 어그전 라이키라 미든라 차차고든데 요리 삼삼 뭐죠 개블라 미세베 마세 니에바 미신다르 키조리 그봐 다삼루마도 샬라니 쳔스질 비에유 니에국다딘지 랑라레라보 린주르베아
1: 용아 니아하고스 기니게 나 가르치스유 쇼다
0: 오전라 유랑 장고선자 니에젤라디다 린다 참부치 워싱비 키랑게 nga lingzhang hao ge bori sung du che zang nga ra ta be jia la de lian guo sam chu nga wo fu guo

0: 야,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또 세야 초코샤라
2: 니랑을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래
1: 한리방디 오네야 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무래도

0: 푸니 찬스 겸조이네 너 한이기 푸니 다시 치부든 제로요네 녀 나와 주민도 라슈다 나 아무 잡아도 왜 아
1: 딘제 가봐 아자라 히랑 공부 잡아만 좀 하시다 키랑게 근진아네 링유 가르치지 유네 키랑 시에지베 머신에 키랑게 록스 겸네 링유게 닝그 저별라
0: 你也算吧，你错也要解决呢。你每年做的是建筑的三球，一年林雨叔叔巴不得是个恰恰压日下，没要钱呢，哪没登记？当阿钱嘛，肯定是钱我没写嘛说。
1: 有钱呐，钱都光不写有嘛子？
0: 嗯，
1: 第二钱嘛呢，那我给不钱，都是你找不钱收的。等做广告先用买钱，我
0: 林夕也就啊，
1: 到广告买些啊，去让同道阿爷打一场文娱啦。

0: 나션 차르고 침몰 행게 더링 안 주디 나션 차르고 침목에 차도 디고 시요 디디 주바 땜디 슈기 제자 녀모즈 만에 그 첩슈제 나션 차르고 침몰 행게다 더도 안 주 샘 링시라체 더도 레럴 행게라 조심 그베 안에 제시 딜리 슈기
1: 야쇼 지금 링라 전다 계속 가셔시 계란 야상 쇼유 쉬다 마셰 콘로 계란 토 쯔쯔 유브나 쉬다 계란 과샤 대두 지수네 고스 규데다 총니 체네 이네 니셰 콘로 녜겐 케베 남자 카지 타제왕 워프르 미도 세브르 슈너 투즈 디나로 미카가로 팀퉁아 고스 시달 규샤 남자 되게 괜히 님도 치샤
2: 가리
1: 지게 달라 우톰제 구세 쇼샤 이내 렌즈 신다 대조 멍위 캐제 치샤
2: 내 주 근제 입에 제주 세 제베
1: 니 풍유 니 조체 유 구사 제주 토주 콘조 간주 남자 포 미치 치샤
2: 콘조 영이 남자 가주 포도
1: 공세나 남자 체 가셔시다 더 개체 쉬디 서무 남자의 콘츠 퍼샤
2: 세브시에나 워프타더 민삼지로 봐 젠랑 빠라
1: 나님 가셔지 콘토무죠

0: 리부르다 네줄하다 장게 나오메 봐 통성아 미수지래 럽뉴이베 롭수게바 니뉴이베 아 용아 드리워프레 네줄하송아 장게 워프 딘데스 요샤니베
1: 어 오젠라 폐지 고즈스 추메죠 예바라가 딘데 능마지 바라
2: 잔로 계치 신다 시에 미두게 이지 디데 시에 가고 고다 두게
0: 예 가르치 그 유메 더더 고쳐 그 두게 네즈 망부지라 경제 디인 스테야 요마리 만두 비야 된 졸로마 송조 제부다
2: 자겐아 군지 제부티 디 유베
0: 공스디 나라니 그 주부 하고 그 두게 나랑 그 러워라 레가 제바 케미도 장게 나 나와 메바 강보지 디 그 유바 접종의 예 제국이 라다 공시 제도 자사약 내가 창문 예 제기유 공시 폐기에 다약 태라 와기자 체지 진유유배 대다 가르기니 예 삼자 니유유배 제시 링율 내줄 하면은 공시의 링율 제거를 봐 장가 아 삼도 니유유배 Nye rang nyamdo lo mangpo kalay gyabji, tao na rang pyo nyamdo mudyo kalay gyogur bay. Tsim nga sa, nga cheto mendo.
1: Ouzhen la, dinze ma ji. Kirangke sep kinko robo, nye ba la lo, tangto puto, choku kirang ma do me ba. Kisi, kirangke kong lo, tangto kungsi kwa yu su ne, kongke, dente dren nang zi.
0: Pomo, lo dike na la, ba la lo chokpo, nga le me be gyumze kari me, rangke shingi yu bay. Kaan yi si na, nye kwa chik yu. 你退去水工切很多切嘴巴硬没我无头过说白胳膊了你也什么行没 特里, 你心里好过死让你超过人民度你娘的连面的理想娘的连接我我当头工们都
2: 오늘 섬유래 됐어. 장게 아다다 뒤지르베.
0: 냥아래 개뱅치도 란뇌 예브리 섬구 유기래. 이네 랑게 신구 유베. 당아 개샤. 니야 탄다. 나래 신주다. 부구시에도 상등구유. 나라니 파게. 자심디. 你们特人呢? 就这把嘴。
2: 这里让给学妹给我们在这从这里面念写么说? 让给什么大检查呢? 当爱开心没? 一年前嘛, 这里学妹给起的胳膊嘛给不起了看一次的今天地道了胳膊来特别多胳膊嘛的。
1: 巴拉,歐哲拉。達前的年他們得跟著學習。羅迪給拿了。其他給啊,你不是讓那個魚吧。我婆婆這個魚啦,那麼一送個魚吧。當的點最最不是別了。你也差不多,讓心顧起來的。加朗小巴自己給。
3: 你还活着？他那时候，他让你熬过这个没？爸啦，把那你看到。

0: 키랑 게 균세 시에 바시 예민도 도스네 균저
1: 근데 셔서 어그 전락가 가르송도 빨아 낭담은 누가
2: Rāshirā chēnchū, ngā thāmdāng.

0: 토담모라 캄사
1: 니랑 튼다 개침부 치하고 삼초 이내 남사 타지 먹고 내주 신배지로 소소 담가 치원 요리 나한테 더고 사야지도 교주디다 링시 토브게야디 저와도 링시 토브게야디 그 맞춰서 세우리 계속 뒤에 운에 이나 교주디 나라 그 체내게 되어리 나 전화 그 줄로 진짜 그네 좀 그래 재산이 사다 당시 제비

0: 강무소 나츠 블라 제가 올리 따따무시 고나 따 마음치마 아 따따죠다 위고나 따무소 나츠키 야키 두지 체휴서리 따 두두나이나 따 조파루로 두두 따 따란점나지
1: 넉추르 핀나 키기 차진 떠주 두신이 수수 저도 예비 신내 수사지다 이거를 퇴신비 소외 장단시
2: 양배 창당 냠종 가루

0: 哦靈啦。長過去呢。你應該是那個啦咯。廣達數字語。讓卡數語。巴拉頓達咯。讓給廣達斯樓馬里。那空普一呢。提到哈馬國家剛過去都有馬里。提到那間有個處。也讓康吃美。讓一個給球馬里。 키랑게 제마 모두 레드치 워성비 아, 네.
1: 저전리 랑 레드치 예인은 바랑 언니가 랑 락다신 지 시지 제유.
0: 나 레고 주매다. 로다베 군서 먹어. 렌다. 딩예 군세 레메 제베 커섭이. 나 게르디 랄 제베 레드 팁사 지쇼.
1: 다그지.
2: 파렌다. 랑 고고 티그 선배 토버스 이야기 치도. 아니
1: 我们这些张文不是写这个业，就是怕连的。我老公那个多啊，钱那个业。何子，今天这对家家相遇呗。妈，绝对，张大子个大，简直超越啊！哈哈哈哈哈哈！张大那个的妈的，哈哈哈哈哈哈！张大娃的钱，妈。
3: 你也看作是有，看作你们都有的，嘎嘎着着去，可对于呢，有不缺的用门多。阿来，嗯，没事，我看作来了，还是这个干部要是，一年看作你们都有的，我来我呢，从日日吃去。卡是有，谈到老亲戚是吧？给今天这马选的，我呢，不得做，那我纠结的团队。
4: 你来拉卡尔过来审计，老多瓦理解，不得做那瓦计不接的团队，你来拉卡尔过来审计。
3: 徐总，这个请不得啊！杨姐本来是，今天他领的是哪个呀？个，可是别讲了，看脸啊，要是。
4: 上我拉顿这拖拖鬼，
3: 我拉么讨你说要这，上个学的，我拉么三米的就给其他注意。
4: 让你 QQ 签注过谁？
3: 阿嬷， 我忙我听着，肯定拉着。
4: 到我看不到六三七八八七， 通到QC你这里签章， 我得给摘去， 参不上摘有的。
3: 让要我听着肯定是， 让我呢，让了是哪个给？

0: 다단다 시네 사초조다 권초조 판조만 좀그 초아기야 총장 기부도 그야
1: 기부케는 민도
0: 카리나
1: 아 토진도 주드네 파미님도 대여 말이 봐 예랑시오 탄도 딱바르 시양가제 대구기 럭레다 년치마데노 레게 거구기 탄도 호르스도와 탄도 년치대학 영준로 기쇼여구기 저거 쳐르스도와 가바치네 슈어용제 로세기 준충 쳐르사 탄도 제라창고 폐주 당차서는 장차 샤사게구기 시마도 님마르 송도와 아 예랑시오 원내이 섭서 떠서마 채네 영출 하바 님의 소화다 뱉으러 하지 도와
0: 다 쟤는 계산 또 지으면 누구야
1: 계산도 또 내가 출로 주고 줬으면 왜 소화된 게 개도 가이 계치로 쓰면 돼 최고야 민도 소화된 게 교정구 개비는 코난이다 카체 토화용 선비 양 카체 제 교정구 치는 장차 소화된 게 개인이 되면 민도 근처 최후이면 하화만 쓰
0: 장계 진짜 세상 아니 영자 진짜 여러 치는 선비
1: 前队长, 喂, 婆婆你们都错啊给的, 生不得洗不干的给,
0: 让开始个月, 我控制你们都错啊给你们买不得买的, 一年他们都出事几趟难落用我们都, 唐城的路子月从今南他们家的给, 站立的白衣里, 都不说给我们差不多的给, 我们挖东家这个月, 写到清不清能行, 控制给了楼路干业的下, 喂, 三路开始等个月,
1: 哦, 我谈的, 年半岁半八个月下落钱的生意, 而你也, 年不差出钱, 得别给不让钱钱, 明年得给咱们谁下意?
0: 顶这钱的也不多, 让谈的, 三路没那么个好钱, 卡地家也给, 七十岁一百啊,
1: 长谷县的, 两个小的, 八两个人为那些呢, 那次亲戚是, 一年年前的没三的, 马天滚去的, 来一个人, 年换做年路的也不是了过生意,
0: 没事呢你把那路车不路都给夹不掉车子没给皮拉要人家哈苦给现在车是开的月年年都天清不起哈苦去皮林连松俺让你讲到人清下哈哈哈他个的听我们西呢他的米给不到人都清不得啊这天是让俺让你给不起的月不他都讲到人清下毛格里你让他等给的皮林
1: 啥俺娘都爹，哪妈哪不都爹哟？
0: 有啊，你让那些个，搞到这对他人过点，你给不要嘛的？你个如果什么呢？养老嘛，从别说了，去个的。
1: 莫个，这莫个的，爹爹有。
0: 一年让他给俺子女了，先嘛都生一个七七，先不得住不住嘛的。
1: 皮皮，拉给你们同情的。
0: 拉给你们皮皮都。
2: 娘对不起啊，
3: 爷，俺是听到。
2: 哦哦。

0: 전다 좁지 저 뭐지 거다
1: 어우든라
0: 기랑원에
1: 참새 젠지르샤 나래 기랑 자우 친디도
0: 小雨 对了, 기지포른디 랑첩지 녀제비 랑로고야 굽갸디 라송아 근데도 하고야디 바제나 딱다마레
1: 용아 뒤주세제 근무다와 집규난도 갸지 주중아 제난다 자라 녀람산제초
0: 낭다 먹어 뒤주랑겠어다
1: 오든라 키랑 녀셈나라 군주금 미쁘다스이 이내 나타나 키랑을 최바치 투분도 녀뇨냠세이체나 팡능금도에라
0: 펑기 제자 냠뇨 척돔체고리 라고 참배시고 자고던 톱체고리
1: 키랑 난다디 녀삼블레 실하게 나가 제나 니기랑 롭준 체제 곧 합응다 지기 만 남자 제로
0: 섬무 더옆 제야 잠지리 대외 진단 체제 구구유나 마저 제고르다
1: 디테일은 아니 삼투윤송아 대외 링정하게 레어 신다 체는 인고 어리시 더옆 레어 체나 레리 신다 체 주고 말이
0: 이내 단다 말하니게 시야바 지구리 가봐
2: 喂小雨拿了王追给不下 고마워给切不着米도 点点正位就给米大姐切呗永啊你先说가르쳐서切切木说既然给你爸拉列别康别拿了고마워说下
0: 아래 아 길라면도 와
1: 잘라 길라면도 내 체스 길라면도 무마도 잘라샤 개어 말이
0: 아래 젠더비야 더비야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이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천리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비 애줄람 털와 신비 캐스 야바 지조 기초에 군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체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드바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메바 미군 나와 속에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지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짱다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기급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뿔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랑을 국송라 쇼게고 랑셴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총 진짜 심플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민망 못 된대도. 도가주게 민나. 눈이 디기다 된 바시리. 민다 쇼가 생모 심부서 주. 돈도 좋아 심비. 차스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니르경 샥투 소기 진위 직도 되비 숨 직도 되비 내유식 인비 매균 튕러브유
0: 대자금미미징엔지시여다
1: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보 루이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 계시 바케중나 시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보 시동다소
2: 만세 비세사가나 니가 티티치오라 니남세 주지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내 죽미루
1: 美军国军协巴拉，制作用两度修理，美军底下机都系十不动，内军运过他冲突动员，监狱控制区把切切，现在马巴鲁瓦内军密破把切图。
3: 하초양차비 타세 뷰리기자
4: 신뢰누강 변종 예라누강 김유빈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비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는 부르기 중부 신뢰누강 변종 예라누강
5: 우베이지지신키에자취추구티니 퀴즈고나탕 쇼로 가르보 치토기자와 지모소 자신 망고래 두링 체바시 인비에 디탄기 자취 개바탕 체지 키기 우자 다경 체비에 토글로디 우베이즈 지신키 자취 추구팀니 지신키 릭 망고니 두링 체비에 지멍 알보 미에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추기 추신용라 지비에 토난드 롱니슈 지신키 자취 춘당시 인비에 꾸니라 디탄기 자취 추비에 디낭 냠닝토 탄데카바 겸네 안유낭치 럼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추비에 요제 차장 지경 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추바 고르시 주시고타 고르수 고탕 자징와 자취 추바 고르든주 등고탕 고르수 고레 메구진 닌다 총가 라원의 피겐키 관주주 신고 메바 쓰리기 우저 좋아탕 당경 지규이 고니라 디탄기 자취 개바탕 우저 다경 난고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캉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6: 빨라 보기도 진짜 말 없나라
7: 아 보험에 디스기베
6: 진짜 말 없나라
7: 자비면 디스기베
8: 당교 년남 카바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군쟁기 카바동다 사와 AI 카바다나 대외 모서듯이
9: 나와 원래 세부 무거나 강가지 나와 서주 남아 나 원래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치면 나외내들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원바 나우자과 너수동 너추랑과 나외니제소유지 전수 당 나외디당 이내라 피다 무인로 소재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기시 주주주인 개가비리부터 나외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야라 토고미료 약제기 지난년도 용지 제발래 덥시다
10: 당도민주구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천린 당종 지신 리미토 배주 제조
9: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11: 산에 하스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스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12: 공고 잡디 오늘 现在面上个半月压个多啊，比中间压个些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到证明哪找个，很巧个多啊。 흥고 쓰던 하르스나 강바 굶마다가 강바 대보여 봐 빨리 막아봐 물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보채 쓰이나시
0: 다비년이네 인고 딱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인고 딱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두고도 봐

0: 키라니
1: 머신에 수소 카체도 요 마르버
2: 야구도 냥지니 닌지지니 고속구
3: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근데 아메 가봤죠.
4: 블레즈 찌주다.
5: 그나 야. 什麼 쏘도.
6: 추구르 참지 체찬아.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3: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4: 다 가봐 추지야다. 응이 자진주.
3: 다 가봐 추지엔 섬라 난립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죠.
5: 제제제 부다 아멘 칼니시 다토토토
6: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메지 쯔츠낭

0: 陛下, 我准备即将送死, 你也让走, 忙个丢球。
1: 你这有个马戏, 当得大学一个什么? 可以去三家边的, 得大学去写东西。 陆丁柱得到, 真昌好给张哥得不去了, 没得约吧, 老将说。 대다쳐서 디당 최최시
2: 최최의 강교 수지 전부 전라라 수주시
1: 낭타무고 존도 죄부다가 남자 수주
0: 본비 샤크 상경아 중천의 미도 옌거스 시제 시기 삼지괴 민저고 최최 당고 최최 손사 당고 서수사 되니 만큼 용년 쳐오시 天子 상매 장교 前队员呢 예정 이거 삼자 돌지 天子落다 뛰고
1: 아, 세, 로드고타오. 봄비샤오라게, 딘제 공구요마시. 공개 봄소니바, 덥주사부체지 유저와 공구하시. 디마세, 로드비에시, 높장주 수지션부시바. 오야, 나두상매삼로, 땅가 제초름디다, 지규고하시. 개그조연인체와, 긴수유나. 장규세체, 나부사부두교, 멍시딘수딘구르다. 샴라, 로드고타오네. 마마지교부 차구이딘비 집에 유기전지 사업 협조한 식시
0: 라지교 먹지시 마퇴소교 지휘사 라게슈 쉐다
1: 영아 신예세조 예세이다 이는 마마지교부 협조한 집에 도웨이 종라 진이 구이니 유기 전지 이베 저와 마마봉조 시베 우주나가 먹고 진이다 구이니로 마조코니 俺这是经营的会议提醒当地南极行政部做堂会帮助制度能不抵挡你胡族那个马主动解决兄弟姐姐本座堂会的两座解决没有出现他都没不看给长久规矩姐姐你们西单呗马家开学了这些行业这些以及建筑业界退化习俗没得啥工来过些
3: 不进给你把这个用吧
4: 这彩屏花朵彩屏连接月子农村你把钱是看完彩屏的不然看拆不难说新年钱不绝不能行应当这彩屏土不有事情一年彩屏来表签要的全是上不着这彩屏年少有成绩行特里莫通账我那盘古是钱是生就马上妈妈娘们从穷死了点点头要过个日子的嗯那这天子 天子弟俺这过不开大气身边可落这么呢我们可放不上去天子都落得没得别俺养个欧了到此这正闹的熟悉光明就光明多天子旁边看起去俺做主意的我做理解票子俺做偏到起不求接上天子要这什么话用不行前两天做当年看不呢俺看上说嗯嗯我是干了特地给哪次配件就是欧阳圈吧我只求接触几个没说接触
0: 伊呢几个就是奥运会不做点面上节目就，俺最没给明早年了，说打起个用。
5: 真的也不行，今年没得多事的啊，生气错。有这个小猪过了，让他多，根本就不生气。娘啊，俺这两个小车的，娘啊。
0: 几个就是运气，做的有点不错子，写了多去了。胡松啊，来月，你的马有了，今晚的年干面呢，苏姐也打敲没有。
5: 来。
0: 几个就是运气，你。

0: 지금 제 소유 기라 야오치 배추 유기 셔츠 캠라 제사지 지랑 그 로딘소 가고 나죠 니르 차주 배삽쇼 지금 제 소유 갈나소 조다 와님도 조다 아치 조다 지금 제 소유 가르치 민족 소주 최초 예삼차미 예무투 매배 대표 유비 예니 그저 제비 예지 세진이게 시에 가버리자 가사 소도 소주 라쇼 매사 이 소도 시다 주베 배드 텁수르자 고정아 그루 겠제 우투 텁색 내리 갈주주 나 갑스 매사 쇼금 지규르자 고스 도스모도 나 내유 다조 시해중아 나다 루트 창하오 로마 우디 제시비게 저부디 제게버 팅탕 고이 루보 토비야는 안고 고치야 금세 가비 매니 심었어. 창하오게 민족 센스 제토 요마리 이 가르 숨고시 띵어 수 후송나게 치쇼나라 정부 제보도도 숨고시 니에 제부 상모 봄소 시베 제도 이 이내 펑구라베 야주 매베 슈고베 야르시야 상맹 안고 고치 다도 봄소 시버 전창하오게 도 니치 고치 니에 제너 제마 니에 중 제디 단기 기도 내 비제 전가 나 주바 제니기랑은 제시 가리윈나 다저 샤시 정규초를 지내 요양비도 이량아서 머치 농무기 란저 장무초를 내부채너 약용하 그리고 후두난다 목덕지도 장제니게 니스 도구채니 정니그 무유도쇼라 최바 양다고 제국이 샹치 다저 탄데 사지 내법다 뒤치 제망은 수 후체게 제랑 처치쇼라 다체대 묘야채도 탄데예 노차주기 수지민토네 장유스규베
1: 接着关东把国有给你浪萨浪大起给民主得到陈昌浩这些本座只有陆天所打打的亲切中正卡的穷不一样我掌握他的年轻意思吧中央委内本座送给解决你这道关东了兄弟业绩中央三十亩无给主席所不足就大街下
2: 上对的，一旦退出，陆军恩来南京了，国民党的目的准备这个主席多，如果解决我们就勇气，别存心最多。国民党给俺那他把俺做彻底的个有理，渣渣让先算账，蒋介石我们呢俺做咱们苏国人是个有理，会见那个下地比家当朋友里边。年前呢，俺们那天这切土也看过哩。
1: 儿子，给这个这些药买的。 但在内部的计划清不清楚，不用得跟着约束，哪个去这儿找消息？年前呢，姑姑娘们来解决这活动，一年他当俺最后的开心兄弟，俺做妈妈生意解决钱都不接钱，妈妈娘做节目，俺做文具解决得了些。年三兄，今天这次我院长拉给咱俩打的招呼。
2: 预计今年本地抢救参照我是不是？
1: 可是，农委会用尽大雄厚的工作潜力，没就采取彻底起诉下。当个追究了农民大年有事呗？当我会晓得啥事？
2: 陆天国涛是你第一呢，今年没说，你张总亲戚，国涛的广告路线。
1: 不是，让给米的，陆家军书记今年当个追究了大马甲和你们的，俺最民主国老前面你们的，俺把都民主总队追究了大姐胡老师。

0: 어야 제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싸물도 아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아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1: 그때 나 저 한국디 진짜
2: 真书堂 你这次没级别起过 真书堂能别行于 정규영给年年在月月做年从高度片面一米皮具堂年年在大卷汽车北年年在月月最头脑年年在给年中期物及物米电话堂烟雾米大网年岁也不米提把所来级别插入到落中了修金提把马赛闽南给列给女在马路中华堂烟过去列别插在年个头路之赛年年在月呢真书堂了片堂烟用给母鸡从大从高一边烟素于 在书堂给三三给策划中的滚垃圾日剧堂米剧那剧香辣所给剧特忙为从高度片面移民案片剧前的错了等到白药白云山进修堂穷美耿直进来做米站了七十余遍滚垃圾呢滚垃圾云特地给你从高度片面录制堂移民案连不堂片剧能做三年哈斯中给林国沙朗爬过从中给一张他望着两个月估计出入境案案案一处
3: 新的女刚平均也让女刚进入冰上站过通知了你也懂得别人就能念动别再透明别再也不知

0: 시에마도 미신다게 공구모쇼에 존디체나 닝부가쇼시 마세 딘제체나 땅다 사지뒤랑루 뉴욕시 보다오 예랄라 장부시에나 도무게 샤주시에 사우시 샹그주 뉴게 땅용다 마용라 군동 제토부미도 딜러로 대병아 땅에 제베 랭게디게 저녁 가족에 좀나. 자, 기부 용구지라. 내게 진이 되어 요시. 자라 삼루 디제 유나. 네 켈린도 봐. 장규 제지. 라네 수 대병아. 땅다 사르지 된도. 내게 사스 비도시.
1: 먹지줄라 감멜라. 나도 생구 티에쇼. 네 제나. 딜랭아 주 중앙 가고 당내 지에니. 장규 냠좀 쳐보지.
2: 타그리 루티 고타. 무티 우수 먹죠. 우주 겹제 논주 쇼교 예비나 완전님도 논주 쇼교 예비리 미기르 삼로마다 마샤샤니 봄초나 삼로 다고 싶어
1: 루드윤 허롱다 림비시게 완조 카츠치기 계세랑게 모두 구구 주제는 랑오네 종미기장 철균이 시리

0: Small again, come sana, Zunga Gushi, Gizet or Lesena, Sisha Mahajanki Gabchom, Tiran Zulesena, Ymina, Hasachon, Gil, Lucas, Obegi, Dinchila, Nijishi, Yakum Kamsa. Majiri, Tang, Yachayim in the Kanagi, Tina and Gogi, Dinchu, Shimadam, Gizam, Shukji, Shuagi, Tipping was Little Chunga, Tango Makara, just delicious and that. That Tina and Chashabina, and Samson Mangush Dua. Can I get Tiran Zoya, Samson, what do you know in good way?
1: That tape didn't know what some months at it, and you don't need to say a congregate and daddy. Said and that young as you shall name you miss a machine. Tim no member chair, you don't do logi, Tumgi soon on logi, and it trashy be sugar and litigic when you should do that.
0: Jiri, Jiri, that can I get to small children and do some mass homemaking said daddy, that to you and Nanzo gay, Pigeon Chinese and you can pay it, hang out gay, tens of the name when they chash and get like a chin and get some to so young to get his more among the same years no more. That you could be done this, get like a young and so you have some to do give logi, get John to some or just none in gray.
1: Let's say, no, Tanada, Zamja Tangbo de Castle. Gulu number 2 sent.
0: Ah, let's say.
1: Ti, you don't do logi, ti. Zumji su, logi, zamji tiri.
0: Ah, let's say.
1: Tanga to tunju gi, kete ne shesu. Gojo damni, rangri.
0: Gojo damni.
1: Oh, ta gojo damni ngang di tunju shesu na shengi. Gojo to zoro ba.
0: Ji, ji.
1: Gulu number 2 sent. Mashi gamu sengen tiri wa khasare. So, se sem ne chungbyo, ti namju zoro ba.
0: Ji, ji.
1: Ta inna le, ti nung lo le, gamu nung lo le. Toa le, ngoga tri le gamu da. Mana susah sunjing game so anda mana tu jual. Tadi nunggu ni tu cecah. Anjir tu, dini mah susu ini jual so dekat esok. Tengah tu jual orang penjual ke, dini kasut le. Muka jeli ada patu. Kat itu jago tu memang cecah. Tengah tu ke, potong cecah. Ani lekat juga dekat cecah race ke jual dini tu. Tadi tu dini jam jual dekat esok. Tengah tu jual tangding jual tu. Tanyam gizwa tu jual. Sedang anjir dekat kasut le. Penjual mida mibar le. Tak kalau le, susu ke jundang dengar, tak kasut le, susu top down jualan cium tu, tak muka jualan cecah, top down jualan cecah ke, nampu itu maris ni, aku nampu dengar sih.
0: Nasi kita ni tu semua tu nampu sama, tak tujuan soal nak lori ya, cakap siapa ni, tak nampu tu semua dalam ke rigi, zaman tu tu semua mang cecah, tak jitu ke nampu mang bukti, tak ada suruh, kerja ke nampu tu ni, kerja semua orang ke lihat, jemput suruh sih, lepas, tak kita ni tu semua tu lari, tak muka jualan cecah ke, di impian mana? Kau percaya sih ni ya, jisian kau cuma yang top top habis di lain ni le tak kau kau beri cuma. Tapi yang sama tu tu nana tu ni amdo sama sih ya, sih jenis nana.
2: Kata di sini semua lagi kung kam sa, ngai na kau cuma dalam ni cumi kapa yin, ngai kapa yin, jadi nama sa.
3: Ada siapa? Oh, kapa tak kapa sekarang ni tinggal kalau kengkir siapa orang be?
2: Orang kerja siapa orang?
3: Ning masih orang.
2: Ale wajar lah. Nama lagi kung kam sa, ngai na penjong hafu siapa dalam cumi kau cuma dalam ni cumi deh ba, cumi yin.
3: 俺今天不做人，
2: 再见，
3: 罗莎，这是的嘞。这是大雨罗拉，天界弄得大不久久，永阿说。这是大雨罗拉，天界努力江西大不能西永阿说。这是大雨罗拉，当上大不切干心，听我说。这是大雨罗拉，大大雨，俺阿姐得空几多那俺谈不多阿说。怎么了？
2: Oh,大大啦，爹们说，
3: 看清楚，这里爹们大年纪个差不多啊。哦，年年阿姐得空几多那，俺谈不脱不消，错不就归个钱吧？哦，羡慕羡慕几个没多呢。哦
2: 是，今朝那么臭不哩？
3: 哦，
2: 羡慕羡慕你穿的多啊？可吧？对，皮鞋修边阿下的。
3: 啊，
2: 哈哈哈，是干哪说？哦，伢爹别别穿的，是干哪说？咱们修边巴拉的，啊是干哪说？他把都丢了修边干哪的？嘿嘿，
3: 我好都是干不干哪说啊？今儿个孬手打断。
2: 哦，对对应的耶。
3: 他对象也，节目里兄弟呀，心中其他亲戚别干。节目里兄弟心中其他。
2: 我嗨，
3: 我在这边啦。
2: 哦，
3: 节目是伢的，搞不到，记不住那哈胡是干的他个嘞。嗯，爹爹心中其他干的玩意。爹心中其他要嘛的。来，老婆，爹爹心中姐姐想干的玩意的。来，老婆的。哦，呵呵，哈哈，啥事嘞？
2: 哈哈，是那节目嘞呢。
3: 节目的俺妈这边那么久的多啊。
2: 呀，俺去了，俺妈这边去干的嘞。哼，
3: 还是干的呀？
2: 是那节目嘞。
3: 节目的俺同桌给拿我的多啊，
2: 我自己在啦。
3: 嗯，
2: 既然你也当着吃不了的，你也去让了同桌吃，看着了的。哈哈哈哈哈！
3: 看来大爷，哈哈哈哈！是那样节目的。节目的俺去过给拿我的多啊。
2: 呀，但俺去让了去过，姐姐吃看着了，他吃看着了。哈哈哈哈哈！
3: 啊，这一大估计。
2: 哦，
3: 节目的爹你去让俺的看看亲戚住。
2: 看你送我的，
3: 是他姐在啦。
2: 嗯，现在俺去节目的新竹去的多没多，
3: 他都去让给送他爹的新竹去的地址有没有？
2: 哦，大概。 심주 제바규 게모 승에디나 세바 가보추에 게모 제고 마샤
3: 아니
2: 코야 마가 간도기 게모 주마 마인인도기 교교 들라마도게 최고 라서 망고시라요
3: 어때
2: 돈도디마세 게모리아 린탕기 시주 게모리아 카프디기 여와 게모리아 코요기 저와체 망고시우야리 코
3: 어째
2: 어
3: 심주 제바이 시시기라 타마나 요스르샤
2: 돈도디 세마리
3: 아 돈도 요르베
2: 나도 군대기 초외체라 게모 게당기 게당라 머지구체 게모리아 여와 요르 게모리아 예수나 미 게모 추리기 게모 짜라기 게모
3: 알레슈아 미 게모스 나다 예주 추리다 짜라기 게모 컨데스 게오르다
2: 야 다야 킹금이 도와 오늘 기란 게 아자 디기라기 게모 지게나다
3: 아자 디기라기 게모
2: 와하
3: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2: 다디나 뾰기 게모 소리.
3: 뭐네 자세스도와.
2: 다야 자라기 게모를 예수나.
3: 자라기.
2: 그러게 저 돌라기 게모 지나다.
3: 저 돌라기 게모.
2: 와. 야야야야야야야. 시다 시다. 다디 모델로 버티 게 잡고 그제면 돌아. 도도디 체 말이.
3: 어 도도 가라.
2: 도도 게모 카셀이야. 게 켜네 메베. 게미기 게모 세드리 요리.
3: 다시 하는 짓수.
2: 어.
3: 게모 좀 와 게모 컨트롤 게어 왔다 야데
2: 어디 여다
3: 어
2: 미카시 겐데스부터
3: 그래서
2: 딱가라면 처음 살아
3: 딱구지 빨리 왜
2: 어
3: 게모 뒤 게모 게니엘 게메네 치디 게 참아셔서
2: 제자 도비도
3: 아 도스테나 도
2: 도도 디체 말이
3: 도도 가라래
2: 나서 게모 게디 카데기 밀어 머지보다 코요를 머지봐 양 게모 게단디 로가리
3: 어 디컨데스야
2: 비차샤나
3: 어
2: 나서 고모 동자만 그 알아가 보통디 양 게모 도스키
3: 아 그래서 게 하지
2: 어시 둘둘아 페도 흘러제 쇼아 어시 오조 흘러제 쇼아 탈행게 조부체 있다. 도고 나라라 그 지거이 있다.
3: 게모디 있게로 뱃띠 남자르샤.
2: 다야. 고모 잔이게 아라마부동디 게모도스케.
3: 그래지.
4: 어찌 있게잖아.
3: 로.
4: 아니 가르난가. 키라는 거나 다가랑 수도 갈라.
3: 게모디 있게로 뱃띠 요르샤.
2: 도호미도야.
3: 다체나.
2: 어.
3: 那最送这果子你去这边阿拉东也就这样的节目可真是给的嗯俺做马达那你去哪走哈哈节目都节目到底节目都是给啊哦我是说过马前有马前有马前有一带小带的小带的各位哦懂了打击了节目多啊哦拿过手不差的话哈哈哈哈长外提这是个牙齿面啊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2: 我们这边可以打，但不了呀，给这地震是要的。可这是，看这次八百天朝的，我们这边定的消息。那说说的，看这次人人都对我哪哪，干嘛他都做嘛的，多么他都心没的，马个刚到七八的，菩萨骂了周围大，给我给大妈些呢，对了没别当些意思说不得。
3: 阿来说啊，哦。
2: 节目单对那么样，叫我可真舒服。我去，节目给他写嘛些的对那么大，叫我要的。
3: 这可真是的。
2: 别吃香了。哦，去让他欧总。哦，我们请俺家孩子几个，天天写个油呢。啊你，
3: 他你看俺几大去。哦，节目天天写什么呢？欧总，我也要说过，我也要说嘛，就叫我。
2: 这。 古北见面送这件，看见他手下女人。
3: 我切啥？
2: 当然，
3: 看人家老忙，我这胳膊难塞碰不起个。哦，他家国家了呀。嗯，给咱啦。我你说你冲是军给，自家去呢？看人家当车去。哦，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4: 레공 우지게 선인의 고사박이 라자박이 시디 그냥 기타 쳐지 가리 나 고사박이 나 고사마 바로 속 고사마오래 와야 다 같이 나 못 이겨 딱 줘
2: 节目阶段听见他讲的喂，哦，那盘就像你连过年马币一样，你个多。我切，张切，切张节目里啊，人当个其中多米多，多多多。节目里啊，卡这个油啊多米多，多多多。节目里啊，烤肉个粥啊多米多，多多多。碰到的菜嘛的。
3: 啊，碰到油了呗。
2: 我最看你节目，哈哈，是马兄弟。哦，米卡些个鸡蛋的节目啷个吃啊？大，
3: 第二个就是，别吃啥呢？哦，
2: 说说破烂啊的。哦，米线别了呀，啥张个粥啊，鸡蛋冷面个米多吃。
3: 说说粉丝干净没吧？没了粉丝，怕当了面子吃。来米拉这这么多吧？通通米线别了呀，葱就当给老子听见给金大的给吃。
2: 说说不要干了，这干净没吧？没了这几样给囤在中间的给吃。
3: 说说东大大土猪些，通通香槟米了呀，水果炒了蛮多是谢谢当年给屋里的给吃。
2: 对，哦。
3: 说说看看嘛，先把满酒卷到今年的去。
2: 哦，大哥，
3: 我到底怎么了？哦，明了贵州的当局是大。哦，节目说就没别，没咱们五十九年的去。
2: 这咋多没得呀？现场我最经典的出外车里呢，节目最没当，别来给节目，全国超过六十的给，给些不过的哒。哦，哈，
3: 怎么了？哦，
2: 到底杨听见啷个的嘛的？哦呢，到听上几座地方了，恰小说呢。哦，苦干么子，俺们送咋的？节目全国的这节目没多。哎，对，说说卷大段的道理。
3: 这不说算了。哦哦，大厅上几座干了恰小说那点，人最专业不是吧？
2: 我说吧，
3: 节目涨价的这节目嘛的。哦，对，说说长点起啊的做的。
2: 我说啥？
3: 大厅上没啥么业务算账，没什么么就不算节目的这业务没多。哦，人做马小不起啊的做的。嗯，大厅下错业务算账的，没听过谁个没多。哦，节目就学给多年的破交个的。
2: 呀他。
3: 但俺节目心中大个了不起，他就对节目改过也买不算数了。哦，节目改过也名都让他学过没？
2: 我那俺做客队节目改过来了。
3: 这是大雨落了，姑苏三塘有位节目，哈哈。
2: 这是大雨落了，清唱唱的有位节目，嘿嘿。
3: 这是大雨落了，姑苏三塘有位节目，呼呼。
2: 这是大雨落了，炕上六个准备节目，嘿嘿。
1: 多呢，这是大娱乐了，天界哈好事一大。给那个送他的，想我那一大节目啥的呀？给他那边那做多啊？他那边天界收钱呢？咱们这边什么钱不缺少了？但给那个那个天天安装呀，我就那样给咱们说你不得开人呐？但咱们这边不得养，年冬的走路了，怎么给收钱的呢？我那样的，他这的对的，咱们这就给他通知些。
0: 啊，来，咱们这就给他通知些，
1: 点名了，点不点名了？ 就是咱们去年江苏话的，但咱们俺们这边的给俺们给这这来些个，俺们就穷啥子话，但是那个这来弄落了，但俺们这个肉松的那俺们这那边那个团伙是吧？但是那个他俺们这个他们也不得，但肉松过去了，但肉松过去些不些啥呢？俺们这就说这些精品那个送那吧，但肉松现在，但俺们就当着面嘛给下下那个今天俺汤不得这些，这个肉松有那来的，他就干这几嘛嘛家伙吃过这些，第一个冬的。
0: 就那么样抓我的松是吧？
1: 但那的那些些，俺那年纪老公给苦头吃不着一个的，俺就咱们这些的。啊，那对，那对，俺那对，就是松果给咱们这吃吧，那松是吧？嗯嗯。但三不是怕当初当俺那，就松果了，那对全部只能俺这个团聚给，错俺们的发达的这种人说多啊。嗯嗯。俺谈到的，谈点的俺是，经常。
0: 嗯，他家是专门能落那，这个肉松那就跟着吃。但你能落了，人家我家长忙不要嘛的，人家过过要嘛，但你能落忙起下点子，出不开些，出不人生气。俺在那罗山那个地里，但现在来俺做的，我这来就没下上来，可不管咱们天天来，但对肉松。

0: ᱡᱮᱛᱟᱝ ᱛᱚᱱᱫᱟ ᱪᱩᱱᱡᱩᱱ ᱫᱤᱱᱫᱮ ᱡᱤᱠᱟᱱᱮ ᱟᱱᱮ ᱢᱟᱱᱡᱩᱜᱤ ᱡᱚᱣᱚᱫᱤ ᱠᱷᱟᱫᱟᱥᱱᱟ ᱢᱟᱱᱡᱩ ᱩᱴᱤ ᱩᱴᱤ ᱞᱮᱭᱟᱡᱤᱵᱮ ᱱᱟᱝᱢᱤ ᱫᱮᱭᱟᱞ ᱞᱚᱯᱥᱚ ᱠᱮᱢᱡᱚᱨᱮ ᱱᱟᱝᱢᱤ ᱩᱴᱤ ᱩᱴᱤ ᱞᱮᱭᱟᱡᱤᱵᱮ 당 먼저 주송티 탑사 당보대 엘레
1: 미장 김장 신주신의
0: 모두제 모두제 아니 가서 지도 용티 캡이야 이거 근데 에 가서 당도 도매게 오선디도 어딘데 저
1: 네세로 대개라게 도스 뭐 주는 데 잡아 다 전에 샴기 투즈 나로를 야 나조 냠도 아 주송태를 야다 나조 투균데네 어 제상 심장 근데 제고 메기 도시디 템포 근데 쏘고 메텔이야 로브션스 나도 아
2: 암라 프로페스
3: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4: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3: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5: tang tang
3: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5: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3: tang tang
5: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tang
3: 샤뉴메
5: 어
3: 타라쇼게 나보네 소물라 나르초 게갈리즈마
5: 가리 소무샤 게갈리에서
3: 어
5: 어찌 닝지도 문에 쳔나 나주 샤뉴제 소모 파게고로 보니
3: 아시 부라니 심제 치고 민두고 미주 낭다 민두
5: 아 소무샤 게제 가르스도 아마
3: 소메 에
5: 어
3: 아자 다르게 샤디 나르라 tam shul chin je ya zhe xi ku gang ba su bu ho le jie jie ke da sa
5: a ya zhe xi ge gang bu su bu jie jie ji
3: bu ran ni ge ma ma ye da de su me di zhe si ge duo ni
5: a ma chang gu xie bi ne nga le su mu ju ren gu tu mu ju a ma ran ge dok zi gu da fu lo zhe yo ri si le me ben
3: che za bu ran lo li zhe yo ri le ba ta ga an ni ne su mu be de cha ge cha ge ji ge de a zi a zha 对啊，普罗列卓人呢？对了，俺就住过印度，听说可以来个，俺家人来了，介绍一道啥？俺什么会？罗斯？什么来了？罗斯？切，咱个切，我等爷爷打个啥子三分钟啊？啥个是干部级的？来个是咱们国际级的，给查查去不是吧？我这样嘛，他呀，你这是个没大。
5: 啊你？俺们俩对的。
3: 他下猎物拿落了，没去酒吧，懂啊？哦，一再举人忙过当前用不那么多，俺娘却被忘记苦巴要人。哈子，不然心真马吉达，民族普通住一再当前，按照啥的随查下。
5: 阿妈，听住按照伊那懂啊，猎物拿落个三千了，娘却被忘记阿妈拉普里要买的。
3: 啊，哈，他伊那病家了，病毒我的，我这。 普通住的猎物哪里啊？谁进了猪肉鸡是我的嘛？都，国内这肉鸡你是我嘛的，看你敢记不记得？啊嘞，哦，大姑子吃上猎公这帮不也是我的是吧？
5: 这样嘛，给这点看的写过了。
3: 那这，我他妈的呗你，钱都拿去的，哦，说明哪里啊？要我可再拆装，全部可再拆装。
5: 说明那个人你不可再塞吧？大弟，俺妈都是爱苦娃几个人。
3: 你，看这边你，说明哪里呀？这娃这个这些锻炼嘞，让给中队马去啊，看这边啊。
5: 俺们让爷写吧，念的，对的。说明体力差些干不进去，停住了两个菜大楼，俺就说明苦个这不吧？
3: 啊，看这边。
5: 如果说明也多多几天用钱，说明没让两个菜大是个的，啊。

0: 초아 기브리 다이네 삼류 뉴슈 차보다 제일 심부르다 어찌 닝제도 탄드미드 로고치규 파샤 디지 디지네 지금도 피부샤네 지금도 조금 해야 도미
1: 야 자네 예셔바 년다 탄드 충주네 동안 수수 준다라 대제 내가 마체체 강고로 밀리 리그 대비네 슈거라네 근데 지금 이봐 아프
0: 아래 아프 제 나발아랑 부충주를 배네
1: 야 내부 충주면도 수입을 그래
0: 내가 퍼스트 중조서 또 아니
1: 저 또다 됐다 다 오 찔라 미자디나 로로 미숨자로 어시 삭문능 시제 바르차샤다 시다다 다샤 있는 미망구 지금 가르시고 요래 탄도 구지 체제 쳐 가르 요래 왕지이 비주 단계 뒤분이 치야 요 말이 다 있는 다정아 구지 지차 유도다 봐 내 왕지 건조면 주고 비주 단계 삼로 거리 키뉴메라 꽉스 꽉내 치야 그 삼로 따와니네 키뉴메 다 이내래 내 능미다 파마 비지게 내 내가야 갸표 지규 파샤 너게 신부 누슈게 다딩아 가리니스 러브레라
2: 순누게도 순신구소
0: 순누슈테기스
1: 야 키라조 숨춘 사부 마르베니
2: 아치 부 알레 년을 롱지제 마시다 머신에 랑게 콘저 가르시에메 예배마도 안주 가르시에 유메 랑게 하고 주게 디그치 직시하다 남사 용시에 모베 직시에 모스 원주 저러고라 년민우 있니 제자
0: 제자 발라랑게 네 뒤치는 지금마르 피그치는 지금마르 소순요 조소 지도 관이
1: 야 다 전에 키라조가 연이 계지 가르시에 봐
2: 니에 소모야 꼬치 소모 다 빙가가 두시 유나 샤자가 지도장제 니에 보고 들럼 처라마 다로지스 러빈다 니에 로몰 꼬치 다 로몰 라게 유나 니에 도 종강불 겨지 마치 더 쳐이
0: 니에 슝디리야 꼬치 슝디 라게 유비네 니에 발라가 망조가 내 팀도 망조려야 괴샤 침무주로 슬럽나야
1: 야 키란조 운에 기지 이제 제베
3: 인고죠
1: 어디 아무라 나는 심대지 춤 터잖아
2: 지샤부 워다 수수예유 저 삼제데 당당 미마가 제리아 삼치 마제비나 레군제 엄제마도 코도
1: 지다 아무라 이양예 심리 셀린다 어디 나가 아마 야 잔레 야주 쓰기다
2: 같이도 아주 장부세나 나라 사야스야다 구세미노 니 아주랑 셰 사상에 메카다 수생에 메출로 고코나 당당 미마 장베지도 라제 자동거지 송가나 레그다
1: 나고 야
2: 爹下的爸爸爹下的呀呀呀呀呀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的得阿妹杀大大姐中秋什么米白在那里没有
0: 哦头盔没有当没有
2: 中午没白给这开药没有
1: 家家家呀啊你给他做个呀下去出不去第二个去那套马的呗你
3: 新街马去继杀大大脚擦
1: 大钱呢破去
4: 那是恩堂的对了现在当面在弄了呢啊你各州当面的对话通知的你可以出国啊但是手续的啊你杨安子有个年终去做做旅游的这些个小鬼弄了的杨州老师也写着的
5: 啊那
4: 些写着你也去表的
5: 啊那天都是那个当面
4: 去问我们都是那当面写的啊你写的表姐啊你的对什么用啊你看出来下下杨州啊你说话杨州坑几天了杨州用了这些问题修理
5: 那些老爷了这些呢
4: 那些老

0: ཁྱི ngumin shuja rinne gyunzin taji du chiba tan, chonsep targe don we turub ki jushi sunje che ne. Machu gyu gui ki miri kag manzo cu lagdan che di, digi dienbe sowa du cu ngunbara che yubshi. Congun shingjian domen la xie simju cokbe cozu xuanba ma chuan ki. Tadin payu gi la xie ti, payu gi rinne gyuze tu jian to, penjong mima tan, geyong sa choka ni pebe yugurwa cu, jilam tu begyu chung we hajan gabu chung xie sumshi. 차도연치유토 태부체디 참된 용수 가즈인자 조주메바 테토네 시모웨 딘조 토부여바 전기회 시모와 짜올라키 차든바초 칠레젠 샤다제도 도메기라시 시베 주연 되거라 티리 통화 탐부 인시 솜시 시모와 웨라키 카르데 주고 여보체도 나랑기 포용 마주 교회네이 제수 차든 테자 망점 치규 저와 유제 솜시 교제 지급 단도안바 수남 타르게키 Lechin, Pyujungi Zamjui Kangma, Lazara Chabduan Chikyu Tha, Sajinyi Ki Rizhe Luedinba Cho, Penzun Uwara Nyamnyo Biri Mangzam Chikyu Rwa Yueje Sumshi.
1: Jisi Dun Ninkin Achu, Nyedon Nyiso Chulu Gap Nibye Satu Gofei Rinne Sakur Tang, Gap Ngabye Pyuki Gofei Rinne Tuijin, Lase Zungkyab Lukhan Chilin Tu Bixin, Chegu Ti, Gofei Jeta Chedi. Women Shusha Rinne Ki, Losar Tunze Jimdun Tang, Suiching Armu Nyamlin, Josin Losar Tunze Tsung Duji, Nyam Tu Duni, Pojang Bodali, The Rutu, Tarsu Tang, Tsuwe Nyam Dinbi, Girtu Ki, Josin Par Tong Si, Jun Yubji, Tatinki, Satu Gofi Rinne Sakurlan, Geyung Sashikan Ki, Chakchen Gofi Tsungda, Lansar Duni, Tumin Ki, Chakdan Gofi Tunze, Kir Yubamasi, 최고티 쿠콩주의 레디 비디 체규 퉁겐찰 유지 상하이 총두 동겐 고페니르켄 장지인키 타스니 미세키 내시지 테르 쿠콩시 내히 차첸부 된두 나랑 로살 고페 소켄 시인비 르니기 두츠 원발 친두 총시 송시 최고 비살 타세 고페 칸 치체 카 양 유지 미세키 조아 된비 고페 예 리사바 유라 잠바탄 추와 마르소 두비 푸스 고페 양 유브시 최고 토타통 타세 닝콩 민진 키 차칸 웨서 금충 차칸 난 딘슈 체 유비 고페 예 치심 타 체지 종교 루칸 토 투신 유브시 타세 자와 고페 닐켄 계산 조가 키 고페 비리 사콜라 안츠 칭아 잠베 파리 둔유 Tatung Gofei Khan Mangpo Chua Tang Mar Duibie Gofei Dun Du Ji Sung Ji. Ningdu Gofei Khan Zukin Chomu, Pe Tu Chang Am Tang, Gofei Nila, Changmei Mikawa Ji Gyangmi. Ngan Cui Gyang, Wei Zhe Gim Chung Cha Khan Ki, Nyam Nyung Sangpo Lop Chung Xu Ni. Sui Jing Am Tang, Gofei Ni Tang Ji Wei, Rin Lin Nyam Ji Ding Sip Tup Gyu Ti. Bezun Chik Yu Ji Sung Ji. Xian Yang, Besa Ren Xin Tun Zen Tin Zor. Chung Mi Tan Yu Guo Wei Gap Chik Yu Ji. Be Tan Pu Yi Su Su. Kian Dian Wui Min Xu Xia Tun Zen Ti Tan. Guo Fei Kang Tu Jim Dun Chi Yu Ji. Ta Se Chung Mi Ge San Chu Ni Gi. Pu La Tun Zen Ring Mang Bo Tin Zhe Yu Bi Tung Tu. Sim Nan Ha Chang Gap Du. Ji Su Ju Tun Ti Zha Wei Che Gu Mang Zan Bi Gu Ruwa Yu Ji Sung Ji. Yu Guo Wa. Ala Wei Ta Li Li Ti Wen Nob Gi. Ngan Tzu Chang Man Hang San Chung. 郭飞以仇安民政委忙不读来，其给可看内用为与国外样忙不读别。 我那出车队不习读起送皮，写到前边行了，他听给三队高飞人的撒块贴，进的给别菜姑娘盘儿，你给人把他，他同忙些他，人的雨果等雨，你们据说开学点别切过，几就你退俺，别给人别，他在一退给人的他雨果，趁从前了孙秀三把皮给你，没过不习些。
2: 行了，三九都退开始了呢。 你退，宁晨从今儿起四天歇学连锁动物摊，现在女去七十多年，从你儿苦有连锁动物歇别，提着结果别不谈，全全部你去做过学习不是？结果别月头来团别，从头谈团他绝不用别忙操操，从你儿苦有连锁动物别，随意歇别团前做三天七八马赛，开讲说从天头给，最近谈来开锁我谈，那么长的西片归不少给那团贴三天前行。 至于提着小李松东下谈，提着我也不切动他这个不是。你对，给可不老车车业总劳动公司给他谈前段，王哥姐想谈重点送去劳动学习实习给国强给你，来年儿切个错不是？学习实习呢，老最老提谈，老人多说给集团那边来过主图个月别，特里忙错了，得的钱不准也不是。你对，把那么总去，你动作出来，你出来不谈，你的餐点来别提着切个别呢。
3: 并不说些谈，给去领布，给去刷点说，宁出三百出空，可有了区别。伢国产车就过谈，伢东西跟他乱不是？提谈切记，来团别，村里谈团别过年，伢刷边谈乱别，只有些些车站前呢，就给经纬天空打工来团，军队也不住够，规定当时。你对，南总去推卡塘边，明明能出东单落别，将单进城也不谈，没出就团员人将个一将单拿休息不是？ 将大提醒列落到松江滩健康过瘾，拆动他局，提一些些所给做的两个明年，明明能出破局，作为日不谈，破局定价沉淀，看他们吃亏所给雄鹿歇歇了不嘛些，明明能出规矩七单间乐不不是？你对，各村别拆给年桌儿经济操办，这钱总图经济谈八零七八个不是？经济操办我解说，有凶错，日头开荣给客单子吉林谈。 新村电线，一处装备健康严肃追踪列车所是关联，健康松江滩严肃区别只有南区个别区域不是。你对，城里总体实现南区拆动南江切的，人年我谈出那么高吧，干脆出让小路所给，人家南区了连木切的，人不也呢？温村人的多么谈，忙错人员切吧，人是给他所给巨人单南江切不是，南江就直接来团别。
4: 那个开始给写着提价钱呢，年月起特不乐意不是？什么链接？天地贫穷，生就俺们这，你就去查。
5: 那么链接呢？体外盲务员，生就天端呢，就在针对去APP上了呢。
4: 三公借用。
5: 三公借用。

0: Samuel Motune Gena Chong Kiraka Chiki, Namsung Sirona Sanini Pentu Bay Tin Shu, Resanima, Rejo Daga Narma, Jung Chu Sami, Chu Chin Gigu, Juangi, Tuda Namji, Washa Jung Si, Say Ni Chi, Pamna Womu Dong Say Ni, Nadu Tang, Chidujin Sip Coral, Tim Tip Chi, Runu Tanu Shangul Jin Sip Coral. 창샤탄샤르쿠도 티바망 시쿠샤 스마링게 남시우도 슈차르
1: 우베즈지신키 자체 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르고 치토기 자와 치모소 자신 망불레 두링체바시 인베 디탄키 자체 게바탕 쳇지 키기 우자 다경체베 토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체 추구티니 지신키 링 망부니 두링체베 치망아부미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 축지 수신용라 지비에 토낭드 탄드카바김네 앙유낭치 금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 축비에 요제 차장 지경 비규인
2: 지신기 자주게야디 야쿠스도 자 최교 찬능랑조 고마디다 진짜 친민도라 치매인 부민도 최대의 야쿠치민차
1: 타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취 축바 고르십주시구타 고수 불레 미구진 닌다 총강랑원의 피겐기 관주주 림부메바 Sirigi Uta Juatang, Dakyong Chiguin, Kunila, Ditangi, Jatu Gibatang, Uta Dakyong Nanguzi, Ubezi Zishinki, Jatu Gibatang, Jasung Dine Kala Piptang, Lujikaba, Lego Yeguchi, Chuji Sunga Chikigye, Chuji Sunga Chikigye.
3: Logi Padre Yerki Chigu, Tingzi Zeju Goro, Niki Guju Koro Simzi, Logi Padre Bule Dobeti Kam, Yana Logi Padre Jinzaba, Changjin Sheva Nobusum Julaki, Buri Yube, Pume Dudungi, Kangdu to Timcho. Kedi tingji gi zeju goro nga du gubju kodge simzi logi padru bule dube jiktang logi padru jinziba chakjen sheba nubusumzhu lagi beri yube pume du dungji nyamdu bugyu yin Changbo la cesi yube ngola lin na ngola bugyu yin
4: Kongki kumbu chinchu tini tongme ga xin yin la shumi sun shu gya yin Kome kumbu tangbu ti xabzhu kumdub li langche wen dang rebdu chui Kongzi kumbu shinshu 自动给刚操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蓝色不宁七别刚不擦龙用为企图行就躺三杯七杯银别七别更是擦龙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蓝天宁阳行西我躺蓝天顶秀七位恐怖铁对敌行给别操那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躺冲压给别个刚把超用意给脚企图
3: 铁军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别给别心这米泰迪兄弟那么给欺负用出借七别铁军了欺不错铁军这么用我躺铁堂昂擦龙用为面对秀他们恰起了锅给他们鼓起过过银了锅给他看见给不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银罗杰帕主也给切过听几个解决过了你的鼓起过了不行的罗杰帕主不来特别几看养的罗杰帕主真策吧
5: 长江写不挪不松住那给不利于呗，扑灭对东西抗对都填不全。看的天气给解决过了，我就过去看见什么？罗杰怕追不来对边几趟，罗杰怕追真策吧？长江写不挪不松住那给不利于呗，扑灭对东西酿都不就赢。长过了七十余呗，我了零了，我了不就赢。八卦四处啷个趟？三个开发手机，八百只给内置原则，预防八卦脏事看了偏大。 俺从高了片子，日本灭霸吹得当别具能错。八寨林中当冷水屯吧，八国三十康的冷水屯吧，八国三十康的温州给直接当，七里面的八国里的内丘卡了大空气。预防八国三十康的给用给木质产品一边，天然了八国里的内丘油脂，俺从高了片的露出囊错了，里面七九当两米样囊错。七里给六寨塘。
6: 학상기
5: 아세산의 하수종기 증권

0: 东西去手工看上，我那做半截买到了，才能先接球，还讲搞不球。俺只有俺军粮些呢，当了白面呢，吃了菜面汤汁，西北些水好的。现在这些西北军人拿来了，当兵前几年只是白军前途皮呢，几年前呢，这些年不是吃不汤。一年前呢，粮食是出在的我们土吧，三年前呢，退军去稍微拿来个当兵年不的，明年空皮用土不提。但是呢，那些吃不汤的连西北白蛋，想起中国新军可是当兵年没写的，俺是年不到几得的啊。
1: 오야 다 드린 안 좀 가르쳐 그랬으나 내진에 복수 담벌로 이제 종아도가 되긴다 오야 아니 종쇼 됐으나 안 좀 내진에 좀 이제 되긴다 죄송해
2: 드라 다 죽발라 점내 도 마피 아
3: 카케나 케바미 코케나 케바이
2: 다지라 간니 가스메 카지네 치니마소 아
4: 가와시도 창건 가도시도 땡거 아야로 열라 마라메 저치와지라 데무에
1: 오야 됐지 当兵真多当是吧？当俺做开的车过来时呢，听到不过去当兵忙不起些个多啊。俺当兵的进来，他听到哪路来是吧？跟着小队当兵听说别吃香呢，高瓦心都唱歌，高多心都点歌。我听说俺做农具出完哪路，跟着老队老用不起。他当兵听说老说那跟着开的要的是呢，没说哦，不过的也不行那多啊。当兵也不写个多啊，是吧？俺那俺做当兵听说这个老用对，跟着听说这个老不。是吧？可得不？我听见车就要了。可送啊！可车上俺做听见怕，开得起啥呗？但俺做单边听做写说啊，那么久呢？可送哎！哦，出去。
0: 找不清就说，可能去单边的概念不了瞧。原来人送不能写钱钱，退军去稍微拿了，当兵人年纪了，性格蛮难，人家排局前途不起啊。我的，可是中年个了哟，阿家一般吃啥呢？去几个队包了打毛了个，中年不得送那些，人家年少出去。但是呢，乡里人呢，俺子那么多，他是从去六七年边那么养起没到呢，车车前面种的几年干着。
5: 俺呢，他是从去城关区。六七年别那么养鸡没多意，俺邻居老舅怕皮姐刚在波塘老在波路家里干不完，他把土种不下了，还讲干不完。
6: 爸爸，你种不下，种的也不行呢，俺日子咋吃啊？
7: 我这种也养了呢，其实种也不下不难的，你我呢，日子咋的，现在也，我们六岁里边的嘞，俺做本地菜呢，种的种粮的，种粮的，你不接受听着要的，种粮的，有听着接受的要的。做的父母人给种也不写的。
6: 我的爸让你种的也不接受呐，找不清就错，替人家种也不接受应的。嘿嘿，特殊，养俺特殊，俺听么？俺特殊，我们家姐开始的种土要嘛的，经济的控制十大区的。没这么在餐嘛说我你包了几个桌包点点点俺需要去买的是了不是天天养苦你包了几个情节经济需要不是他开车不是包的羊面都包的果果买下是了这经济的包了也点点来包了点果果果干的能跟经济开学的大事给你来经济的我们需要不是他开车不是大把人进俺学校里，天天让有个吃药的，让有个进去，我们让的，是了不是？天天进去控制十大缺节，当家虚节，我们穷穷的，哪年比不的？其他俩吃不钱不洗哪等给我的，我们穷穷的，你都给我买的，没让控制十大缺节，俺有个记得吃没？天天那些让给拿了，怎么自个用给没？顾不让的，结果一进去。让四边子的看自己是不着急，是了不是？提队长吧，今天拿了带队，三顶年叫哪去给钱？从今年我们设备给钱太差没着，我们有个车给买的，但是呢，俺我们是广大自家住人，是了不是？你们也不得了，今天我们拿了周围两盘土住队，大大我们土不的，因为提队长吧，公墓村我们啦。是这些地看得见吞毒药嘛的，我们进去吐毒就进去了，死了多钱钱，我怕有些 쿠니니 기지마시제 난 러브리 니마 숨디르 와무 충중디 자당 침부시기 된투 레브리 디주 잠바 딱다 징기레 용브리 이네 군이 양기시에요 말이 와무 잠바 키스니 크시 고파모유제 은이 기지 약부시는 단더 니무 쌤지지 되요리 곰무송 조징기라 슬러브리 니무 시부디르 군인이 능균 짐지스 망베기 신동시기와도 레브리 이내 군이 양 기지세요 말이 왕 둘이 제모 두제 미지 쇼제 바다 초마기 류베딩투 사브리 왕의 초마라 곰모수 슬러제 징기 모나라 세교를 삼제 신동디네 파톤제 오늘 지난 나랑 곰모수 슬러그리 랑 깡지사 노요 말이 슬러제 바마야 타보제 타브리 엔양 군이 초부야 부차브리 바 중년부 중외
7: 중년부 시에서 타오는 범장 시야가 중지 난도 가리미 하고 위에
6: 네 대비는 능균 어서 라차 편지 게시에도 카상 지역법이 하고
7: 또 스템나 아주 저에 나로려야디 소소 아니 네바중 현장이나 아니 미시안의 강한 맛이었다 안 다가나 하신디 신랑게 게시디 아니 냐제 마셔보세요 마셔 보야디 계침이 뭐디 시에는 저 섬섬시도
0: 저부신지서 렙사디는 나탕승의 키제 체기 첩숨타 첩첸 즉지탄 양제라속베 냠토 지네 척도 정신기 규제식을 쓰고체 렙디히는 망출랴 털캡 챔부도 배차샤비는 변종기 위장탄 참도 공부라속베 쓰고이타 스촨탄 云南기 비리 뒤뒤쿠르 타와탄 당능 신시제 치게루 롱부카시 히넬레 렙 첩스도가 다시는 샴량아 즈님도 변종 강르 치베 규제 속배 접신 취소 첩등 체베 레브데지 따가죠
8: 야 제조 총총소 테린 자시베 니모데라 강정 치베 닝담 상부유 당봉알라 미리 튼제로 니방알라 나자 추교된 숨방알라 카르키 님교상 시방알라 디기 빼라르 야 제조 총총소 토요 변종 알외 디기 덴베 제발 약 고지 참쇼

0: 저부시지서 교수 티균 쌤 가르세야 가비유 아장서 치지구도 탁좀 겹이야 TV 겹이야 검지 구리지야 대리 구리지야서 쌤은 망부지야 혀리 샹키 저부시지도 지진교이기 쌤이디 교수 진유 유배 아자기 좋아히는 저부시지스 락베 락도 커바디 마샤지 류심니를 피해야기 쌤인데 망부지야기 좋아이다
1: 他前呢，那个是你是在长期这么几个案子做，然后过过这些月，嗯，他前的几个呢，嗯，都是那年那样子些那样，三年节目都在初中都是前学不得，然后个六三九是学不得，然后个六拿来学不得，好算，好算，怕是得六拿，好算，我走呢。早教让我过过，早教让我过过，早教让我能早教考一下嘞。将军，
2: 大，
1: 阿木路，
2: 将军，九。
1: 이다
2: 이게 안 좋아 제스처 주지 이배 제

0: ngazu pyo la, derge tsuegyu tuyongong ti pyo som tsobuchira yoxi. Sajja tsangma tsundo mendrawe derge tsuegyu yoxi. Berna, ngazu chamdo ina, dong rue ta, pala, tando ngombo ta, jengu yoxi. Shigizi rinbu zonkong liya, gabu yoxi. Tando loga yimi ina, mabu yoxi. Sajja shenda ta, zawa nini, zhaga ma shiri. 전도기 뷰제 추비 작단 티조 큐니 지보마시 모나니 별어 믹스에도 유비 전도지시 베르나 가부타 팔라 동르제 도존지기 최규직리 자원이 소토마시 이내레 만최유타 모나니 도최직리 최신민자와 뒤게 잠지 소독시 도스리 같이 카카르스 요시 같이 카나스 소독시 최신 문제와 뒤게지 소교이나 나다 자원에 요마시 소 뒤에 최규 티조 잠어 주고 요시 계시 뒤게 잠어 去 잠어 약 뭐 주비나 천도 지용라 겐 침부지시
1: 띠르토티다 젠뎀네 젬모티와 쮸브타 띠르토 츠규르 츠규니 고츠쌈니
0: 닝집도가
2: 뚜
0: 알레 시몬노제 츠규소시 띠동뒤 잠바 잔뎨 록세지 슈크체중 뇨보시고시 토마츠마 오도스도시 오모 장게 디야 침무신 놈다
2: 침문 냠보시 거기
0: 응 모네르샤 침무디 기지 침무르샤 최신 디주 도리 추부치시 동주기 최규티 침무도스리 거그마시 오모 장게 최도시다 나과 쉬이마
2: 겔라 디 커츠부터 동구젠
0: 단다 시블레디 사기 엄마도 하고 마시. 야우시라 동시야.
1: 십시 수입에 떼도록 당자 영양 약을. 원장 떼도 단다. 잠부 차자에 대 수입으로 주입에 제시를 립기미.
0: 단도 십차쇼지 겹시.
2: 전에 게라 근데지를 십차쇼 수거제.
0: 십차쇼스나 수입 내림 주쇼들이야 승용시. 되다 단다 콘주 심으로. 우르차베 제라 신의 십차슈디 갸우시
2: 첸의 세부디 주시모 우구즈베
0: 아 디용마스타 조 세부디 주고 소야기 라자 아 자와니 요마시
1: 튜디르 소가난도 우르심베 띠르토니 만근 장순 천도 숨이 임바탄 차겹심베 스르부티 레림 지마 주탑제 웬디 왕몸 먹기바 시키미
2: 딩아 갑치야 궁금부시샤 차게는 용구즈베
0: 저기 도즈니 장게 최도시야
2: 리스
0: 차마 예쁘거나 우르스인베 최유디 소르 대우지 테네 최유 도스제 텅세 채우시다
1: 출룩니 유리 무고르웨 도순 수르 된지 춘탕 추니 카가 차수 죽기유 추감제 텅신 겸네 최시감 동화타 레림 죽슈디 차십슈디 격기유
2: 최시디 닝제라 제마 최시디 제무치기이
0: 내 남균 타가 체디 최신 망부 배주동 정리 천도기 지딘 디나미야 냠제 토비 나와지 코고도 당게 라젠디 표정기 리메치시 人类体没这么没这么运行结果有谁运行结果呢选择给出国去什么呢运行给三边地方的还将给开干清晰的
1: 都算的来人忙不觉呢特都找到我苍面如何行腾讯也不觉他们我才是积累起来

0: 하수의 영진이 세미 대도 콘소 독시 검버드 시기 파유토 타도 띠르규 뒤베 둘이 신타지 여지 깨자 침부 여부지
1: 아 간소 네 파유네 퇴주고요 네 파유 저워지종 아 카마르 도샹 페지 아 도가유 퇴사시시 어 도가유디 녜돈 추로 살라지기 칼로시게 하콥시 아 콩기 김규디 도체 소견시시샤 아 콩디가라 소거당제 주디 렘순네 자가데니샤 디네 콩기지라 총의 실린도 켜샤 아 총의 실린초라네 디니 개자초디제시샤
0: 충두니소 파유니 Gumbutashiki, Tenshu Chebe, Be Yusiki. Honga Dama China, Yunjong Zisa, Sarto Tumani, Hajangi Jotuashiki.
1: Tiri Yunjong Wenezo Shirado, Kang Pubza, Betty, Gardiansha. Kang Mabunile, Zo Shirayoshi. Diga Tundo Majoe, Sinamambu Shiraji, Sebuche, Gumbuche, Mabuy Yoshi. Nanzu Rochi, Zenjong Wenezo Shirayoshi. Ne, Puyu, Kama Doshan, Kamar Do Chongzu Shi.

0: 도직 테더빈 미이루 테르 롱슈르타 춘도 춘니 남사탕 퇴수 세기유 처리기 셈니 지룽키 커우 서시체모 동화 탐자 응원과긴 준도 춘 롱지 칼라규로 탐자와 준도 신도 체 아장자 촉삼 근둔 종게 공부터 시키면 이시에나 또 가르열 미세도 예배 제반니 도텔 뒤배 유기 신차이
1: 아 도가유기 천도 마시 칸이네 남외디 갑니 배유기 자치 천도 지지 단내 칸도 레비이네 아 천도디 셈나 베티 니에 두고 와시

0: 나오 이제 됐지 소라인 지리야 나면은 처음에 지자서 요만은 로우팅 관세세 자나서서 란종종 좀 미미르네 시작 그 진지 반영 좀 된다라 뭐라 이제 그 진지 말이야
1: 생활 최대기 기초 최네 수연한 배주니 믹스해시기
0: 그래서
1: 배준 소간 틀림니 론인 주제 옆다 더든 퇴저 강잠식 록종 체제 자소당 장제 피기 배주 도나타 배준 체외 기계 총화 최계치 심류 유규 공 소종 체제 옆지 자체지 용군이 서시체메 주제이 남다진배 장로 좋아타 총화 최계 디로 Zhila gyuja tsuidu chebar nzho ten zhukshu di.
0: Ani nita sako sang nam, da za sako sang nirhi.

선이 털어붙은 류지 로모지 장 털어도 존나 거리 보라지 공 내가 털어도 그다 로모지 장 내가 로모지 간에 도유나다 띵모지다 사든 두 번 차대요 두 번의 장 내가서 다 띵게 되는 자고요 그리고 삼토도 참여 보고 기대했어요.

0: 추첨부 주번아 룽기 깜비 담바 님부차리 티웬 잠샷 협착부탕 셀카 숲기유 대야 깨자 쉬미 꽤부탕 자주 심해바 서두디니 쭈고 쭈베 늘어 쭈기유 서싱어유기 천도니 법착쉬탕 헤메바시기 라니르 데니 신디미 쪽베 웬단식 테르와탕 쭈고 쭈베 튜니 데니유브시
1: 자체 소야디 원네 카쿠시자두 이네네 클리제 후르다 잠부이나 창무약두 조니리 섬기
2: 자체소파 진야르와 세군자이르 다 야제친 응가르 사사리
0: 자제 시감 당지 소동 규기 레림테 규지기 튼제니 자마리 웬디 자마르 타두 소팅니 동 규기 여부타 춘도 양태외 피숨 초부유 루규토 자마르 키피게테 소제멘 저와유
2: 참비는 다 자마 존베지는 지 주지 마보라인 존베지는 레디어리 다 데크 카드나 자나가 라자도야 베젤 송 내가 서 자나 된대는 제니 나이는 처음 로우는 내가 선배이나 다 쳐대서 중고운이 받쳐지다 근데 니는 정도지 있는데 람종 거지 너 지금 부부 거다 우드 된 바다 라서 바다 지 목사기 취지 못 보죠 다 집된 게 여자 정도지나 자마르크 거 라자 마지 데크 가인다나 근데 지 람종 강 그때도 거다 지 등도이나 라더니 다 중진에는 보정스야라든가 이거다 대소지 람종 간 그때도 뭐 보지 그다 냠도고 대저스에 있는 데 대저스 이야기는 대소라 고랑 괜히 파서 오는 데 몇세 동네 내가 그랬더니 뭐 저때서 마시온 그다 저 람종 그 롬이나 좀 무사히 치지 뭐 보지 다 대박이 들리 용어
0: 자나 외소제 퇴고 상부 차지 유제소 제양 다르고 소유 유지 태양 자체 경우수 때린 외지 유지 초배 제수 소단화시 인시 모세르소 천도 면접관리 초 배준 태양 정리지 소단외 자마르 나래 야바 용규 저와치기
2: 야구리다 다저 지마 수지 대주자지 대주자지 대주자지 저 레바논 선동 찍어 대주자지 전에 야
1: 머시 담바니 체지다 시인주 길균조타 꾸주저타 림바체부규 하마르 이토원워시도 교기도 나르르니레 신다 텐저 친두두

宋姐大堂招位宋家秘籍门切这西堂日记彭于春年宋德切续行事天阳做草原三条块的贴近家中为了秘西东阿东三个托汉其他堂娘暗汤度错年七个月强杂丹图将吃东忙不语 강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진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에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더워 뒷부니 중이 팔니 강기 규비 뒤수 인신 강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보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뒤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뒤 경주 시내 날 숨보타 숲을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네 시계 8 승기 유배 리기 봉뷰 최네 숙도 치슈시 헌주의 찬염 소윤이 론이 슈삼지 랑골의 대내 창단 진비 람파두 양망부 통주유 헌주 균도 슝람타 미링외 자당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주 디리 치바서 지주리왕 양나 항제 웜시유 거브지 구베 라통와달 고톰네 되바타 거브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라 고미 루베 바냠심메 양라 교수직네 초여 곰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러 양 갸리 개왕유 江了小国七五十松年秋通往他你没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的儿几里松居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江明色擦不起月体 gyundu ru jingne zhugu yubie. Khuanzu qinbie xu tu gyanglam rinwu xi qeg yu. Penggyu ni gyanggi zhu zi ga xu xing zhi, Khuanzu lu le xia xi zom xing su xi tang le yu xi ha jang qi, gyundi nan bie wo le qiu zi ri ji li xi zhu xie nga zam yu tu gu yu. 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旧阁宋家闲谈多呢最近秋岁日几里给就咱们旧头不谈中期几里恶就咱们年期几里喜就咱们江期教学了秋岁日几里顿着呢给举牌旧头别行者还将有个月江秋作今年在谈托旁个旧阁每个车过三了点呢 뒤춥 랑롱치괴 나바디 하자 지차 냠가왈낭 뒤즈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지갸 미에베 빵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엠베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헌주 차스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주 디갈 기싱 디갈 차룽충 탈 자단한 시직도 되네 최소의 호알 팔미도 헐심유 창단기 서시체미토 장례대비 속자망고 양란소스 총알류신치 휴기 콤참 남양미 조발 롱우치동기 처지 최도 호외균타
千。

0: 딩듀기 간저 중국 거래 난리에 가르시 버렸어서 대당기 중국 쪽종스 와 대당기 변종 쪽종스 딘듯이 망부치 갈로 나온 거래 그런 안심백이 아니 간저기 아니 아 미나 작제 망부기 순나리에 다그라리 아니 대당기 미나 아니 키랑기 나서 알아보는 시리스 와봐 차장 간저 주신 난리야 간저 표 소화를 변하시야 미나와 미나와서 디다 대당들이 미나와 안 당부대 샤샤 하고서 메나와체 다 메나와 등기 뒤슈브 능시리 아니 치 류자메바 능시 만나바체 개체 주시라로 봐 최장 안주 디인두가니 단단 안주 기배 차시하서는 음악이 미기 캐바든 적이 있어 그래 가르에서선 다 대상 안주기 아니 치 치기 가래 아니 변주 주비에게 체도 아니 뭐 자치슈디 라샤서 그러나 안주 배 차시하서는 나 뒤주 아니 지글하세게 디바게 아니 지주게 아니 뭐다 아니 딘데기 라바 딘데나 두디 다 콘주 가르지 와르세스는 빼차샤스는 아니 지 벤조 지라 라해 라 만주 특수 아니 뭐다디 망부지 땅체 니조 머제베 치도 아니 만주기 랑마 디 동제 랑마 두와 딘데 망부 동네
1: 동료 송그 바야
0: 동료 망부 동네 그 두와 차장에 스규 콘졸이야 다 계란 뒤동수는 아니 응우디 빼차샤스는 나와지래야 아니 동제 배시부 쪽도제 층아체 와 마동바 체제 군대 아니 아 간주 군대랑 신체제 은신제 치숨 중수는 캐랑기 굽뒤디기 가래 아니 층아디 맹간지 이렇게 그래 세상 딘지진도 다 간주기 대단하세 하정 그 자침 물어봐 소환나래 와 세상 간주기 군대 아니 배차샤선 키 넘버 인수네 아니 쇼레 페비아다 딘저 유하르디 티기 쇼레기 제레야 캐랑 가르치 그래 대단 송교체 개진 버리 만화같이 때리마다 안주 넣주디 바 인수네 다 보고 아시고 두어봐 보고 아시고 지고 할 때 대단 송교만 보고 아베 무디 하바된 거 맹강된 거 맹강 땅 벗어 뭐 맹강 나리야 계란 가래 류메드 스템메드 정말 욕을 봐 최장 계란기 아니 균된 그 초에 나리야 대단해야 섭서 최소는 안주 그 흉내지 맹나와 내봐 세티 안 당부지 짐도수는 개 전부 싫어하리 근데 개가 그 쓰지 그 조당에 다가라리 아니 미 계란 왜 내다 봐 미 계란 왜 시에서네 아니 단대 지도 털이야 대화당 대마 당부지면 아니 계란 가리니 제 매봐 제 말해
1: 시시
0: 어디인데 얘 때문에 하장 그 개 전부 있는 것도
2: 로그 전인 봐
1: 뭔지 피
2: 어 그 다 단대 맞아 나야 돼 가르쳐서
1: 펑도스 엔디 동야 그거는 이 동
2: 아 진짜 동이 나서네 아 되게 동이 갈로이 봐
1: 갑이
2: 그래서 내가 망로 등고 이봐
1: 오늘 작전 직전이 있어
2: 오 망고 등고 또 와 세상에 아니 나 조금 망고 등고서네 니마 찍을 찍을 찍을 때 어제 때 로스 되거든 찍을 숨게 쉽게 도와로 와 세상 이놈 짓을 세체 나서 나야 돼 아 반다 안 됐어서 디 가래 어 고미신 지대 딩럽치나 안주제 미주베 두고 나도와 최전 딘나도 다 디리지 자원이 동에 말다
1: 그래서
2: 도바샤마도 아니 다 단다 끝나자데 오즈리 니네 맨주 제제 야구 뭐 죽나 같이 그래 개마트에지 니네 애는 제부지 제가 딘디 디리지 자원이 넘어도 아다 단다 파 로스네 이는 민지 고지 인내 동에 다 따도고 교주 당고도 와 맞추 마스도 하고서 어 대체해서 어느 나자 차차선 제만 내려지 그 말봐 내려지 그다 하고서
1: 다케라 녜마이나 체디 비숨 속고 메베가 량한즈 어 체동 박세지나 소리닝가 요 말이스리다 다 단다 체디 베트파 점불링이야 카초디 점바 다 비체샤네 치게게 다 쇼게네 체제 추청무 동네 야거리스기 당은즈 중국 지금 왜 내차샤면 어디 추청무 동네 야거요 말이 포 동바 추청무 동네 포 초라던 그랬지 추차부 동그랬어 다 대답이 견데 이내래 막 쉽지 되용기 다 디네가 주인내래다 요금 실루다야 사제 민족을이야다 세금 태네 차샤비냐 민족 망부여바 하고도 와 다 게라게 드리 먼저 편중글이야 초대 진행이 미지기 문에 차샤비나 아니 님지기 세금 된지디 큰지 전에 양타고 이미 걸어 게라가로 지나로
0: 나스나스 다디 나주 나뒤주 내바지 안 때대로 봐
1: 나스
0: 아니 내바때도 내주 엄마도 용고하래 카지 칼라 치부레 사데 와 카지 칼라 망부레 사데 드는 망부 연구하래 세상에 대 삼단제 나라랑 척 척돔 제제 알아 당부들이야 응아와 숨 세직다 치와 숨 세지 응아와 숨 땡신 치와 숨 방예 응아와서는 대조 응아와서 왔다 아니 치부 제약이 숨 방예 대충나 아니 대단한데 칼라데 양면으로 와서 카르서서서는 아니 난속이 쇼베 칼라티 낫스 쇼베 랑에티 낫스 르방아와 두르바 쇼베 야 낫슬라 아니 쇼베 칼라 낫츠 광다 낫즈니 딩예체나 개체무 시부지레 예선고도 나와숨 너무 베베기 나리아 카르서서 너무 베베들이야 안 난속다 나라 춘주네 이네리 난속 로아요 아마르바 세상 아니 슈마딜 방심 쉬고 체체 가르치 그랬어서 저도 개보 그분이 슈마 사람 마시 년는 거를 니한테 디체리 쉬부지르샤 아 그제 나오 예고도 아 나오숨 다 치워숨 달상 나시온 상매 치워숨 지도 공모 치부 자대 그봐 아니 공모 그 칼라 치부 치 그봐 쇼베 치불라 쇼베 칼라 치우니 근데 세대가는 하장 근내가 친부도 배차샤서는 안 좋고 로얄 랩차드가는 포악 메트로도 유튜브도 쇼도 원다 치부츠 클래스에서는 칼라디 유튜브 말에 쇼베케랑 랑드가 창마 고디 톰시시 봐 아니 걔나래 지크디 칸예선데 아 네가 나 신비건 고야 나 징징라 근데 저도 와 그 칼라스에서는 안 좋고 로얄 랩도 저 로춘주 디스 타고도 와 아 근데 치고도 차당 안 좋고 디인드가네 안에 나와 숨다 치워 숨세디 개침벌이샤 학과도 아니 만족이 쇼베 인스는 쇼베 등아 사사야 샹나 그봐 아니 칼라드 나 싸우래 좀쟁 칸스는 공다 칼라디 만조 초조 듬바 개바 된다 최소는 다 창강 칼라요 말봐 또 안 그봐 속불이야 커서 구와래 제자 나 최구와래 아니 인공디 아니 디네 파브에 그뒤 또도 답배 차차 미장진이 삼단이라서 칼라디 칼라 약수 사이드 가래 그뒤 또고 있는 데 사이라서 마토바 체제 잡시 세어봐 아니 마토는 가래 너머디 유스 왔다 강한주 칼라디 대유
1: 안도 주요 말이야
0: 세반 던로직 세서는 아니 주마도 비지 대우도와 세반 안주 쇼베가 들랑서 하람 쇼베 야랑도 미참도 그리 좀쟁한선 산하군 저도 다그라 침으로 봐 학과도 아니 공개 인수나 아니 산하군 준비시라 알아봐 세반 안주 칼라디 쇼베가 츠 네가 나 신비게 아 쇼베 야가 들랑나 칼라스에 차서는 아니 디 구조지베 개체 물어봐 나도 된 디네 인군 칼라디 카레스스나야 코크디도 도도 디디슈 공다 인스는 답에서 인군 입었을 쳐스는 당부스 쳐스는 아니 저도 시즈 지찬의 칼라바체 초조 신이 초보로 주주 세상 안주 디인데 된다지 삼단체 칼라취에
1: 세계라 로로 딱이라 트링케스 샤샤입니다. 총계나리 내리 땅주 신조글이 내리 꼭페 최서타 최하게다 총강스네 민두다 망부 쉽지 주도아. 딱 카지게 꼭페 돈은 인유기 대부분 민두스 그냥 카지게 꼭페 돈비나 차 쿠르교다 되게 강로리아 편도 요리스도. 디테일 게라로 공주라 치카르나.
0: 카페스네 사버바. 사버딘데 직디. 띵유두카네. 당분 뇽뇽디에 클리 콤바체 콤차스나 클리데나 괜히 말해 답변차샤선 안주 답변하선데 인사지 민자직 주고로 와 그래서 미상매 가르쳐도 그여기 제주 유배 칼라드 사우레 사치도 와 특수 차이 와 년전에 디시라 추주면도 디키랑 콤명마로 와 나의 니가 시비도 세상 키랑기 카레스에서는 클라스 사바시된 거 중에 안주 카레 지금권의 차 일러 받자 공지 차이 아니 차이스 림비 림비 림비 하고 송아 배차샤스 키랑 고베리아 니브시라유나 니엘리아 포버레트레트 치 디낭다미도 아니 망 대체나 뇌이 좀 말씀 것도
1: 아 당아조 초베 사드강 초라 초이게니 미지나 나 쇼게 내체 서도디 컨디션이 야오나 카지게니 코코동바야 추 다 졸로몰로 쳔의 야오요 송도가 양 카지가 어쩌나 추 졸로몰로 도미는가 포아데보민도 나 차숨 다가라 동기 송고도가 어떻게라 근질 체나 예 참보유나
0: 나스 당부디 금시일 따로 하지 아 만주 미지일 만주 아 배차샤는 춘주 만주 통세 대전 미지기 동기낭 체단체 어우 이놈 민지 추동 그 참마도 예 태차 버리 송고도 예 되나 봐 세상 캐랑 뒤준 금시 가르도 다 금시이도 초고 줘야 니보유나 예 전에 추 고장네 초고 추 초고 딜 가르 아르세서나 초고 최기 세주 기구세스 배겐 또비 우민대 왔다 참바르면서 최도 세워지 돌나 포 메트리디 기르 메트리디 칼란 주에 제가 당분 내려 초고 동수는 아니 팀원 입어도 칼라사이드 주도 이하 디근 안심배 참바 유네 된들 핑그리 아 세상 안주 디인두가네 니에데나 조교 주네 개화면 누가 또 디근 안심배기 자수만 약부치 최소나 니에제나 개화면도 직디 콜레에 추익 춥제 유아리라 야 눔스에들이 캐주여 안주 메트릭 난 이순 파악 난래야 안주 독대두근 짬바 직 식지지게 메겨장 세는 주데 말이 콜레야 눔과 파악 난래 눔 중순 파악 구조제베디 이하주 조우디 초와 곰실 대레스 계란 곰시디 자수만을 니에부 유여봐 자수만 첸덴 소토이나 자수만 디즈 라보르 취 사드 뇽뇽르 체제 최내 야부도 고스 니네 계란 초의 주년이나 거장 멤 체제 추 장무 멤 체제 추 차보 대준 최의 능신 최나 초의 대리야 포악 미주 기에다 디가 능신 비 칼란 주예다 딘제기 누바 유여장 딘샤나 야부도 아 이네 추디 딘데레 다더산 지조건 딘데시도 현재 딘데는 거 있지리 대중 추구랑 수제 시라 추구를 봐 보고 싶기도 와 다디 단당에 지조는 때되면 망부지 넘겨 지도 키나마 딘데 만나마도 근데 지구도 세서는 드린 추구랑 수여 봐 수제 드린동 딜 아니 안주 후근한 거 하디 선이에도 나니에도 추다그랑 추구도 와 뒷마추 아 이는 민지 추사바 대란 쇼바 야샹나 추도 거나 거 차서는 다른 그 거랑 수 다른 추 자꾸 말해 봐 하고 숨아 하르스로 해서 배변한 디스그리 거랑 네 꽝근한 추도 그래 하고 숨아 나도 되진 디스그 봐 다지 그 샤무니스에 세주베 디드 빼요 꽝난 추도 그들이 가르에서는 거장 100엔 매지 치버스에 있어요 가르에서는 치버스에서는 차와리 그 꽝글 카꼬미에 차와가 지그러 봐 만주 넘시 차와 있는 다똥고도 와 디콤 디시그 하고서 그 디네 가르치 그랬어서 100엔 메뉴 버세 가르서 폴 누 말다 단다 디 두두구나 하고서 제장 안주 두준 깔에 추디 그도 키제 그런 취했으나 직검세에 때 편도 요할 때 폴 누 제장 단대 꾀장 디 가래 꾀장 100엔 미기 폴 메뉴 봐서 치버 시그레스 타월 핑그레스 이난 디급 되는 애 주셔 고장 100엔미지 트버스 그 팬더르도와 샤지 런에 독자 니군지 샤고지 러선 독자 차르다 니바 창맞기 인거다 다 나즈망부지 하고서 딩원지를 샤다 들상 아주 잔난다 커서 칸 다루는지 축고장 줘야지 왜 야보지 레도데 뒤쭈쭈나라지 아 세상 계란 속에 있는 민지 대기 가서 오래 추디 고장데 샤고 말랩지
3: 심세네 정중 감기 민남라 제베 자신이 락다시 이바마세 심세 롱수 추준에 대외자 민남께 초배 전도시시 민남께 레가탕 초내 체세 코리오 면접의 겐기 심세에게 퉁공다 류송께 초주 교고양 면접와 체기유 대양 생지 땅제다 대송지배 심주게 제부다나 미 류송 대탕 용왕 닌다르 신제다 시리 주리 체리 센셔 리소레 총배 초주기 교차 주자 카시 괴바마세 초주기 교차테다 체당 렌싱 돈용 부초나 냉고 류송기 네버 케도 파바 뎨베 토비유
4: 드링기 레젠 딜라야 류군 척기 명바르 체베 린종 또기 체팡 셰바디 럽규인다

0: 야, 쏟아.
1: 나 단 도움도 도스니 쓰기.
0: 아, 쟤나 꼭 비슷한다. 상가 가서 시작이 저도 맛이도.
1: 영아, 잡으리자. 장사시 등이.
0: 도스네 장가 가서 시작이 자르면 칼라사가 좋아.
1: 영아, 장칸 유희.

0: Pare hone yago shiratis. No, no, pogon tizui be. Nyerala, kalas tabo sabcho. Many mizi gora she, ne nyerala, pare yakashi gipcho. Taweda, yuze, jolin shet.
1: Yat, yine tonga. Nangmida nimbo, taweda nyongle da, mizi gora she kicheta.
2: 왜? 모라수이 메시기 입에?
0: 모라수래?
2: 모토 위이노리 아게네 레즈르다
3: 잘 나와다 시드베
0: 어어 저 팔로는 아카라 당구이다 제마 백기디 힘도 갑시 도움을 도와 그때도 힘도 잼지게 저게 잼지가 지우 Москва. Алло, Дима. Да. Ты где, Ганя? За то. За деебе помдиге на нем то сидишь. На лошадью. Дима рассуда ты туда. Тогда ты. Сейчас ты где, Ченга? Чуди дига на пойбинда. Горало. Класс да чиду. Где-то. 让给他帮着想着呢啥事吧我老少我心没着怎么那些的帕拉姆嘎月莫扎嘎月对不起给你个马用呢我都出去你出去干了我的家住呗给你让了我过去你用不得我那是你用吧去 그래도 눈치 봐.
1: 뇨.
0: 나 죽게 심해. 죽게 심해. 나 오늘 죽게 심해.
1: 아기 뜻이 뭐?
0: 소개다. 소개다 제. 나 오늘 심해.
1: 소녀다. 난 그 소리 되게 망고 통유유. 너 부모 거거 당가지.

0: 이랑 언니를 쓰시오제 갔나가
1: 드리님 눈에 샤브르베 기니 굴부 시오샤샤
0: 미사디 균도 주우시보 레바레 왕정
1: 레레레 다가래 다가래 오늘 전화 드린 기니 마요네 전화공을 기니 제지유 롭디가라 춘이 럽샤 당구디 到我技能组不满家了，今年收下了，拿个钱么就是这些。
0: 阿家好啊，秦叔。
1: 哦，让阿家小主你不充钱数。到我苏木那边不满家赢了。
0: 王闯，电视的，你让田大写哦。
2: 我那个钱啥时候写小主吧？
0: 苏西的，苏满爷呢？龙顶给你的。
2: 龙顶给你，给去你也好些学的。
0: 月姐还钓鱼，两个枪把子，他连扒拉熊也速度。你那速度啊，啥把我谁把子？
1: 今年过了考几个月？
0: 扒拉王闯的拳击学院意思的。
1: 拳击？
2: 啊，
1: 拳击考的？
2: 啊，扒拉，唱不学那么难了。

0: 샵다 기업수 가. 전능 아이 샵다 기구이.
1: 아, 명수해.
0: 小朱, 让他 徐志强嫂, 可对给你吧。 哦, 可把给你们擦不匀呢。 你也是呢, 引起金额有马事, 让他们你解释, 可那你个没退呢, 难心给你吃个吃。
1: 啊, 小朱给谢吧你给。
2: 给他你去哪一地, 给我妈去那场吧, 藏不说的, 催场吧, 说的, 中不让联盟所喜。
3: 아디트린조노노시다시바노노나리오바건시구인다타가리야칼라심리죠심리죠가베초아예예야땅아초고야스초고야소스고조즈르다아자아나노초쇼치야글로레요르베나저기치고유요시티카나르규다영아야야갓나서
0: 봄대 이치야 요르베

0: 야, 샤 쏟아. 야야야, 쏟아.
1: 응. 아, 네, 왕창 치대. 왜? 상거창 신부, 그때 잡지? 네 맛이 하래.
0: 오셔라, 걔나 가쳐다. 탱기 발라가 전다 뜨기시대.
2: 야야, 다 뒤스.
0: 망감다 람배스러시. 객진 시어고쳐.
1: 객진 지시에 잡지. 양 잡지 좀배, 경고쳐.
3: 기니 양골 가르시기.
1: 캐치모소 라교스 돌로사미뇨스기
3: 돌로카르뇨제 소스저 여러분 여고윤의 보건유
0: 시시시 빨라가 숨 부탁하래 란뇽맨다 저마 보건유 부탁하래
4: 속도 롤 친스 제마 모두 냠래 난도 도제나 우이노네

0: 우지 군적에 이케 아샬라 키란딘 데 차리엔 덴블라
1: 아또
2: 시가 시브스터치
0: 헤메지 돌아 그와메 베 탐지
1: 아지 니에 잘라 수기 수기 치
2: 키라 간난다
1: 쇼레
2: 보고 싶어
1: 우지 너 니에 잘라 라고 창지
0: 대성아 난 거야 두게 키란 길로 지르 가로 저 군데로
2: 저 규미 탐지라
0: 니엘 모라로 니에 카나티 디네 가비스 카사 디네 레이다게 티베 탐지들로 유지 让我妈卸狂了
2: 呀！诺诺，
3: 喂喂喂，
2: 我那
3: 有啥有啥？老妈子，
2: 看来你都是孤单。我听了，诺诺，我听了的。
0: 俺激动了，叫我劝你们，因为让我先别急了。俺听我错位吹气，中南这边那最忙不？他说他南切过吧，心内写到轻松。对哦。

0: 아자게 상무실샤 더 저런 거 뜨그득이
1: 레다 다인 체무소
2: 응니게 주원원 로부체제 닌지 쇼팅쇼야 슈지게 시네
1: 마뇨르 시베 마세 롱체제 치르치소
2: 하 다리 승라니 조디 지게네 옆에 네 사모들이 날레 말레 보데 욕지 뒤졌어 이제 라고 쉬라 근데 죽으래 땅 수치에서 간지로 수치야 봐
3: 남자 마시 남자 마시 네 남자 주지 제가 친구 점대 좀 마시
2: 자 섭서 지마도 슈지게 콘 치슈치스디 나다 샤르도
3: 점대 좀 마시 네 시스
4: 인다 인다 인다 루다 루다 티리
5: 안주 야
4: 다 기대 먹고다. 다 이거 먹고다. 아자.
6: 어. 요요.
4: 안주 돼야. 아자. 가로 다 카테바. 저스텔레 쇼인.
6: 카테바레 뎀지 쇼르베.
4: 데다 인 거죠. 소스타 참부 메베 미지다. 고무 조고네 카테브디. 디 카사. 다가 양스네 쥐르사. 인지 뎀지 쇼리. 레마레 아자.
5: 야스인다.
6: 야. 아자. 저스텔레. 저스텔레인다.
5: 야치 야치. 야스인다.
6: 카테바. 저스텔레 쇼인다. 저스텔레.
4: 아자 깁시다. 아자 나 깁 뭐 주는 거야?
5: 제가 깁니다. 나 깁시도.
4: 야,
5: 아주
4: 잼스도. 아주 잼스.
5: 가츠가.
4: 쇼, 쇼즈도. 오지. 저 레다 요배.
3: 어. 급히기라. 상대도. 쇼즈, 망루도 봐. 낭담도 와. 먹고만도 라.
4: 레다스 라임브리.
5: 어, 오지. 야, 뭐 좀 쉬어. 저 레다. 뭐 라임 미미 노노사.
4: 听我阿根廷穿衣服的，他都给他裸泳着的。喏喏，叫命令雷达侠，给这一边列车坐用时的。我是内裤的球。
3: 啊，乖吧，雷达姨。哈哈哈哈哈！美丽路剧里，给这等着有的，三三不行啊，猜不猜死？
4: 你懂吗？是的，美丽路面面没什么东西嘛的。
3: 喂，你让听，明天咱差不的，你阿家里这边，搞了一个，让给这边。
4: 가로이게가리가로이스워레니고스마소당나친친니야둠레나피르와야케말레피르야레츠여베다리아자피르야랑갑도가리니가로이게나네창세세팅데하고기어제어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5: 去去，让给你阿姐个创造了点子，你阿姐龙虾是你差不多的，请啊，哪里给不的？今天身子可以不了？啊，呵呵，弄弄我呢，差不多了。就来打，弄弄给，谢不差不多。你现在叫那个阿姐差不多，什么王床？哦，是吧？哎，嘿嘿嘿，真的假的？行，还是给我用上，我呢还可以。有事有事，没事。
3: 过年搞不起啊，搞不匀那钱就，明天些从哪里借了搞不要的？你那，你让那些，你阿家谈的卡车不的？开的干啥的？让给谈的是娃车不的呢？可够要的。你阿家个车给你的，我那让开个是啥的？呵呵，对的对的，让你自己做点钱打打的下。应当让你看交易，应当让上面你不应当，应当阿家。呀，小大应当，应当阿家。看车吧，这是嘞，可是那呢，我那拧什么多啊？这我做啥？
5: 帮侬去捏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呀，皮皮
3: 고모 고감이죠.
4: 오지. 김재인 너 카시스. 인다. 녀랑이 폭삼다 마음 봐. 강경인다. 용도가.
7: 도스고.
5: 피리야. 피리야. 알아. 알아. 피리야. 피야.
7: 제마.
4: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 给你看来
7: 哦杨璐杨璐
3: 说这杨唐这
8: 这是你自己的看得见啊这
6: 人家人家人家
5: 姑娘都是姑娘你也过住死了呀过住
6: 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雷达
4: 看这朵，张哥，唱不写字去一遍。谁弄啊？快点，谁弄你去的？哼，来几朵？
9: 跑桥了的哇！我那跑桥了些。
4: 那个我拉马到学，我没这下边什么机会。能打不过？苍蝇啊，弟弟，你唱没阿拉格林不？你第一次叫不得，扛得起来都。
9: 师兄，师兄，
4: 铁树的，
9: 所以吧，
4: 啊，
9: 都是过，你要啥理由？
4: 哎，要求啊！
0: 应答，
4: 呀，应答。
0: 那让我找不到我奶奶，我是多啊，肯定是我先家。
4: 看你找不，我行没，免下我没。

0: 노노 야라 쇼세 사가쇼 다 튜즈 가즈레도 타그라고 시중아 라프치모 롭세유 쇼세 뉴사 라야라 서시단지소 아
1: 센스 네 쇼텐조 아샹라 그라 요스테다 나 돈도레스 네오유
0: 봄디나
2: 계세대이베루주소
0: 이내 접시기 제조도 가래
1: 피리아들이
0: 다래 피리아들이 자국에 미니 돌아지기 큰일 필두지 토제 딘제지 당구 체제 이곳도 마유나 자국에 제모도 부터 제도보다 이곳 사모도 부터 사토 부치워리 원디 접시기 영시리 마세디 접지기 이와 초주리
3: 긴가시면 쉬러 턴게 롭센로 고래 쉬우카우스
0: 체크루치라 토지
3: 긴가시면 쉬러
0: 라
3: 턴게 이키랑가 롭센 칩디 롭주스 가부시우 치기
0: 아 롭주스 가부치운 지샤 계세 제지샤 두수 망수유나 딜레 예프치도 봐 Tarih har kaur jie, yao chi du msu. Gwambu msu a.
3: Ji ngan chi mo shu la, tin zhe msu da. Nga chui gu shi duan yu. Nye ngan zui lap zhe sep shu jie, kira ngan zui lap zhe, lop shu su tip na ro shu gui, yong tu gui la.
0: Oh, tin zhe.
3: Lop msu, hul sim chen bu shi cha du. Kira ngay khun zui, sim zhan kyun yung ar da.
0: Yin yun shu bie bo ji, ji zuor pian do yor sam sam shu. Let's.
4: 现在告诉你记住主意。结束了，定了最老的，定输了给。今晚你去让俺最老的，输出去一点的。可对了，江山给那么的，不说不说的话，钱咋个？ 코즈나메 남친이세도 부고 구경메사 람사 야라제 메가르 딱제지 같이샤 디니에 부고 메비신이 하고샤 디니에 부고 마기도 부고 시사샤 방을라 딘제 방을라 아 제자거 샤슈다 이제 걸어 니 범부디 도도 낭다미도 로부터 뺏어 티제 예대는 참고 수수수 없이 라슈다 나무디 부고스타 코사시 더도 로추기 좀 들을 줘주죠 알아스타 또 주제 주제 화유시 제자 그제 부고에 내 수 제부 티제 낭미 단지 제자 그제 제네 섭서 제우 什麼 제자 그 이내 부고쇼 예디 코스 나니 다도 야고 제요 마시
0: 我知道。啥事都，开枪没完。哦，啥事都，开枪没完。苏英吧，有个月的，有个月的。阿姐，巴拉日都，开枪喊那个皮吧，呀。院长，离婚前个亲笔，今最来罗个广播休息个，马蒂卡多。
5: 아지 개민도 당고 건다 알아도 동비 탄도 왕청 나디메
0: 알아도 동비 샤티 제거로 알아도 녀 여베 쪼쪼쪼
5: 마시
0: 아니 너 뭔가 줘 뭐가 딱 제시 우리
5: 아지 내가 가자 소제 네 도스모도 도메 계신 마시
0: 데데데 잠도다 뛰다 뛰다 더 돈 나다 요 마리스 남사 아님도 내가 줘
5: 봐라 그냥 담미도
0: 포디맵
2: 我住过棉鞍当大名都去，你当什么都住棉？抓住，有事。爸啦，俺在弄内务，连忙过去。内务连个有呢，让给红区擦路。抓住，俺住过棉去。俺说，那是等你，那是等你。跟前那么多，让一天早上，路不通掉了，东镇那些同样去，所以呢，协助是不？ 这里的，但等我，假如我有病，就中了，中了车了，我若真的看看多，假如他车不脏是吧？天天喜欢多贵，你先说，从哪地，晓得个我没什么急了。 出的钱没输了许多，没进了，搞不钱没存哪地，小这个我先收住。存哪地我呢？我呢就是他多。一年小这个，没进了搞不有呢，说说王爷妹妹存哪地债去？一年存哪地，说说出的钱多，出的地高利都要买够了，路不通家了，出的钱就当不起么拿下。
6: 这里的，从哪里我呢？身边都认识的都。你想说，让他的自动传你的，老多钱不用啊你，我们现在就来搞几个新东西，制作第一个呢，旁边大学是不？有嘛的？小智，你们最初搞了他们赢了，他们的赢。
2: 也没事，现在搞不清楚嘞。听这人奇怪的味啊，那么了，我们忙过点这些，我那让徐志军过来他们家待一晚吧。哼，赵哥，哎，你让歇会，民宿应该搞到马上被你最用心些。先不下开始，今天我说我，我都是也不是那查出来。
6: 忘记是吧？俺们对不起嘛是，一年俺们对不住。赵雷达，他的我那个多不起了多，跟对那谁那多不起了多，俺我那大哥的叫来啊！赵雷达，叫来俺罗不起的，叫来俺罗不起的。呵，俺罗不起的。看你也是，叫你。
2: 三七多个，
7: 俺大孙说你两一千，俺一。

0: 가봐요. 예 줘요래.
1: 스팔라. 네 가봐요. 씨.
0: 뭐가 누지? 딱지에 잡다가 장지하고.
1: 안다 숨소 숨쉬웨이.
0: 어, 대유. 잘했어. 야규씨. 교.
1: 빨라. 얘기랑 된다 쉬아유.
0: 아. 딱지 세사 손 세줘래.
1: 맞네.
0: 제규 딱지 제배모도 급경 맞지. 야. 줘.
1: 마디 키랑 랍사 쉬우유.
0: 가지고래.
1: 그만 좀 내가 죽으면 랍사 키랑 쉬우유.
0: 아, 진짜 재수.
1: 아, 디 정말사 아. 탱기 나스타 한번 주고 와.
2: 저 주얼웨. 네 세바 니다. 가로게 요 삼루. 할래야 가로래. 나이 가로게 유뉴유. 라니시 겁나 세모게 유마지. 나서 게 퍼지다 파샤. 샤원 샤샤비네. 가로게 유업다가 무유치 마리 게업치 마리. 남다 게업치 마리. 이네 다다 남담도 와.
1: 왜? 세스타네 담디. 나시지 가시가.

0: 이다 성님 보이다
1: 이다 이다
0: 이다
1: 이다
0: 이다
1: 이다
0: 야
1: 야
0: 이다
1: 야 야
0: 도시
1: 이다 잼자도 지지
0: 잼자도
2: 我问回了郭大堂伯李宇，你前面出去看一不着？两个小时是得的呗，我早上拿鱼嘛吧。
0: 是，大家的，大家的，叫我也注意，多注意吧哟。
2: 哦，啥时候升起来多？从大公这写过来，啥时候才写
0: 多？咱都到人家家的，真的多唔多？真的多，你叫我也注意，你要做嘛晓得？

0: 다 시다.
1: 지지 데데다. 데데다.
0: 지지. 데다 데다. 처음서 얘 어제 잘 예보 지친다. 그리 소외 민의 저스다. 이제 저리 야고 제게 아.
2: 야.
0: 야, 갔던가.
3: 아, 나 알아도 싫네.
0: 란치게로 로 다그라 부대로 같이 해야 돼 봐.
3: 어. 최대체 롭중식 대비.
0: 잔 롭중 진짜 렘 차고 줘. 얘 되느라 그미 스토뇨 매다. 얘 아자 톰다 학산난다 지금 봐.
3: 어, 랑가 시험 능시 말해.
0: 가리 말이. 얘 젠다리. 잔 삼돈다. 최대치도 죽대 가리 내 튼세리. 랑게 미 유틀. 수수 지동 참 매스리.
3: 이네 얘 랑 아자 학산난다이다. 더고 최고야 요 말이. 대리랑 그 아기야 다지. 나 랑가 아자다 참부치야기 탑시 당구 쓰고도 랑가 나 로고 치고래 양나 늘게오래
0: 얘 랑로 로고 치고 좀 대리 랑소 스쳐대 제안 외버지제 여니 랑 전단도 누가 찍듯다 소스 전단 상무 마든제 이내 얘 아자를 좋아치 딘데 낭다 여마리
3: 딩오네르 줌래
0: 오네 인고 좀 랑 삼돈다 얘 아자 미크젤 가요래
4: 我也没有做高标的是吧然跟我说过年的人送的前站你阿家给贴中起我的然给提的婆娘们要我是等不赢的你阿家给然了大大满扎是得的我呢这出面两个小马蹄你来阿达都呀阿达都是然对的你是姐妹然婆娘还这么多啊
5: 破桥一呢，东西，
0: 这多啊，东西，呀，东西，呀，东西，小大人的，东
5: 什么东西嘞？谁说邪乖？哦，
0: 呀，小大人的，东西，小大人的，小大人的，小大，小大，小大，哦，要不都同个是阿杜，阿大路的，
5: 呀，大路，嗨，你没那么些嘛，杨东是吧？杨
0: 啥事？呀呀呀，东家说阿大路的，阿大路的。
5: 然后看起来用吧，这边咱们赶紧的，你把哈好事的，你的。可
0: 是小不的解读的，看的，然后都几少年都有读的，以及帮不帮养成你都有读的。
5: 肯定是呢，三楼俺约不到你的，看他怎么了，记不住的，我要开始当过去呢，你哪个等我去？
0: 是呗？这里呢，充满我们的战略的，然后那么久是都用嘛呗？
5: 那个。 俺跟你年初别说咋，俺家是女小的。
4: 用啊，俺那意思。
5: 谢谢嘛。
4: 看啥？你确定把自己的愿望说出口喊那里？你真正是为马来人？你没过大洋水的人？世界的也都也给给这样给人，给人看清的。咱给还水的了吧？
5: 世界的也都也给给这样给。
4: 看的，
5: 要不接不是呗？
4: 哼，
5: 这可吧？
4: 咱给俺一波都别说过，看起不看嘴呢，太假意。呀，你看到的，咋？
5: 人家都那几个人，因为人家毕业代表团长啊，今年听我讲道理，我你看这边呢，没得别人差的意，他的人家俺老婆姐姐没得大东西呢，俺俩你给他拿点学习去了。咱的社会上面，包括咱们也不算是啥学习的。
0: 杨啊，喂，小波，叫，小波，叫起，那你看到他？啊，
5: 让水吧。
0: 喂喂喂，叫起来，叫起来。我这三楼啦，反正有人。明天俺阿家了，搞不懂。
5: 啊，
0: 我那钱呢？明天银币，俺阿家给让了贴中钱钱，开了个幺码的，明天让给他打一千幺码的，俺难笑。
3: 我让给米提，咱打八的四十九百呢，俺家让他的。还没给你的。这
0: 可以。
3: 勇啊，你米提通的，咱打八的。我让他不给。他来
5: 就可以
3: 了，晓得。别吃吃，别吃吃。

0: 야, 인다 있다, 또. 노노, 네 중미 봄지. 중두네, 네미 월 살론 중부지. 뭐랑 아자 니보다 차부실 하여리. 제일 네 중무다 중미 교가 아간딜 사하조 시차부지. 노노, 드린랍다 조그람부디. 군주 파수수. 중두 노노, 칼리 니보다 차부치 니도야지. 섬유래 대비지라 롱어주 시제 초로용두 균도된 대치이샤 치미 롱미지기
1: 범스니아디 균도 침부족다 이내 예체나 범이 이노스니아디 무라시기디 쫓아봅시도
0: 나라 범니갈 참으시겨 간다 범디게 숨보 참아슴제 제국이
1: 아 러시 테레랑가 아디게다지 Mugi bian xie xie de nian bia.
0: Nian de mu duge, sun ju ge. Sun gu du na, ran qin zhig zhi.
1: Sun sun gu sa, sun mu du, ran ni long cham nire ma xida. Nian ran xie xie me da, tun da ka ji, chel kyun na xie a yu ma xie. Bi xia xia na, xiao zhi da zhu a wun. Ran ge u zu xie ra gyem na, zhe bu ti le dog xie ming xie. Wei wei le su kuai de xia xia bi ne, te wai yang chel qin yu ma xie. Mi zu wang chuan da wei wei xia xia bi na,
0: 让了西北经济给这场不羡慕女婿一年让个三不女婿长过西北呢哭你你让了切开个月的让个西北呢切呢长么年弄住的地几个地下几个农下是我们是偏居偏居三不多是我是

0: ये खवासले
1: हजी खवासले वाले हाय योगाचे
0: नो नो
2: योंदे मी रान जी जेंग दा ना जी जेता
0: दुस जे साबरेबे
2: क्या बक्यो का चांगमा पोमो छुइसिया के साबेन जियोरी ngay zhuar wun ge sabun di sun shu pher ju bi san yin shou gai ra tang du jik dian di tol po mung ngay a jia jie gong mian bu xing ge di
0: wun er chun zhe
2: zhe xi shu wa ha gu de
0: ye
1: bo bo
0: 신내라탄수에 알았다 시라둠 저도와
1: 이 신의 삼통수 당가 신의 삼통수
0: 삼은 갈통수 야 마대대야 갈통아 쉬다
1: 이 신의 하코수
0: 小智了，咱们就没得让这下。师妹，马姐，咱们这卡些鱼啊，让个路不多点这些可以吧？
1: 这里的，菜鸡，韭菜点鱼，你，心里还好说。 明明是在唱不些呢，就想在点超度。听我俺来俺说说，让住那住下。啊，你谈到三门的对，哦，明个啥的啊的，哦，我嘞，我一诺，我一诺个阿拉都别搞了，先咱们点不下。明明是在就想在马店边呢。 아니 게으르 쓰기
0: 당신 저거 라신의 삼통도 응 니라시고 라타더 나도 탈을 벗었어 댄디에 랑댄디에 내일 꼬이베 봄이 약호시니 역시
1: 这里的，唱不些你新个月，你小侄这样一个的，叫那个听不着吧？啊，唱不些了，你三道句新个月了，还三不口语，哈，那什么那么大的？
0: 新不提啊，一个七兔年底，新的，小智了，参学习的，啊，不，啊，让我呢，见不得。 你很多。

0: 들이 냠 됩시 샤도가.
1: 오시라. 터채나.
0: 小朱, 노노 주빈이 무시 보지. 장기 삼시시야.
1: 아, 오시라. 케시 키랑 그 참 매베이나. 나 데리는 시 빌스부터 셔 말이. 타동 저 레이다라 야스규이. 케스 좀 배나라. 년원체 교교체니. 탄내소 미사프 치규 심다제비.
2: 对的，让大小弟团大弟，他们最多气啊！年前呢，他多惹我有理，是吧？欧学了，听闻，今天你给俺老婆打个了不切吧？你掏钱拿收益，一年只种啥的，明年个团大算账，没几个对不买了，现在的别种还出钱呢，懂不嘛？别，欧学了，俺培训过几个其他人，是没。

0: 히라니 사단 대치되다. 님 같이 또 빨리 잡자.
1: 저 레이더가 칼라다 꼬부리. 샤원, 쌤켄 마치라.
0: 야. 얘들 히라니를 칼라 덤부 누구야? 전도라 하지. 식듯이다. 누구 가 주셔. 한다랑라 가로시다 열다. 수도 나도 치우시.
2: 디 가로디. 나 칼라 세발레 녀시 좋으베.
1: 빨리 유베. 나 좀 시댄다.
2: 네.
0: 다죠. 난다롱지려고기 소정범디 다들 그랬어.
3: 저거 세비 가지.
2: 흥, 산에 간다러. 산게 가키려서 님이디요.
3: 그지, 님 배트 집리.
0: 가지브스.
3: 기님 계신 예쁘지 내슈.
4: 그럼 이게 지도니. 초총제매양단. 트남양 케기이르자시 님지 이완초베 루양키 케라 셰미셰베 조난탕 추지시 진시 셈난기미티 케란키 니부나야기 루셰티탕 케카르유 루양키 지게 기린에 지동탕 르양양조체베 천난고슈이 셈보볼헨게 공무딜리 루양키 지게 나페바 그스슈
2: 我看那最丑不安琪姨这三人都看不得我看那最干你安琪姨那是嗯莫让姐弟你也不来别人下你也想的要多大壮啊你也叫别笑嗯不是你的三月份的了搞不笑谁 Lugi amdu.
3: Chenda rang sore de che sewre. Pome sore shi kiz mdu.
2: Kar sore.
3: Ma shi de de che ru.
0: Ya, che sha, che sha. Ya.
2: Ya cha. Cha. Rang ge thri. Ne ni la kar chi khala da me she ma suwa.
0: Kim ze ke me. Mar ki bdu.
1: A cha shi zhi da. Zhu er wen, ji to me zhu.
0: Ya ma shi, zhi da jie bi da.
3: Zhi da jie bi.
0: Mm.
1: 钱呢？朱二文，
2: 俺这萝卜些，俺这萝卜些都不知道呢。哼，
0: 行山还热些，我做影片都有嘛的。果然你个，所做片子差不多没多少些，看这些。
2: 常国县的年轻人，俺家徐指导朱二文，差不缺那么多。
1: 呀，呀，俺徐个年些不差嘛，常国人哒。
2: 这里哒。 아자 슈즈다 주아원 제다제자 김스도에
0: 아기 가르쳐서
2: 예선 김 주자 저랑 게 아자
1: 슈즈 봐 더더 가르고 수 봐
0: 더더 카 사보지기 타바 체시게다
1: 영아 겔레라 키랑 간이 피게 주샤 키나스 니 보피에요 말베
0: 소세유
1: 아스 키랑 게 양스 티요야기 제무 슈유 슈즈스도 피게 주샤
3: 같이 아자 슈즈도 저리다 아젤랑아 숨도 사도 쓸어봐.
2: 야, 가봐줘가.
0: 에야, 계란이 쏴. 세사수 너가 구워. 진이 줘.
2: 어찌 클라디지다니 어르베.
0: 하, 소저. 나도 등근에 대세 대비. 라주고 대세니. 나 쓰게 담해봐.
3: 녀체노 상게 세바. 본내 중세도. 나 저저 레이다게 아자 슈지러. 저 또 쓰게 구입자.
2: 루샤스네 카카톡도에
1: 뭐라고
0: 자, 먹기 부르시오 야매도씨, 세사수는 언니 매워버스로
2: 매워버스로 진가죠시
0: 난진 주어원 세가요 단도 좀 주도 대부시오 바스시뉴, 전대위원의 신탁시오
2: 마초 말론다. 네 수디 삼등매.
0: 쟤는 삼 가르던 거야. 뭐 깁시라 총샤.
2: 나래 삼이 어다미. 네 쟤는. 마르주고 소화 깁히는 참여봐.
0: 삼 잠을 좀 하던시. 잠리 뒤토러. 미지주고 소화 깁히는 참아서 네 수요샤.
2: 메이브크리스. 잘해 당마치베.
0: 아저 마스다.
2: 마저
0: 가시. 간다 저거 마시.
1: 왜? 중매배. 你抓么抓死给他呀
2: 阿姐
1: 啥米的爹爹去去
2: 徐志杰就雷达录制前生病
1: 你没嘴疼他的让他找我有马的没信念阿家的就要这个呢你前面呢也好多差不穷啊
2: 可是差不多是我人阿家徐志就雷达罗马人
1: 那我呢也没给让给阿家徐志就雷达的差不多是卡斯的
2: 你差不多是呢差不多有马人
1: 这次当然让他想不到我想自己对不对让我对中队员的重视第二个安静是我注意
2: 有有有团队员多少
1: 要不要点不多
2: 让了这么久

0: 안에 사상스러워. 아,
1: 디 다니는 수다. 좋아 갈도. 랑칼라 김도. 아바쿠시모 성매. 디리 고지 롱샤디 팅우다 정미도 좋아스 메베스로시.
0: 좋아미도에 이게 말 당기네 세비. 좋아지부로도. 디. 심부 도가.
1: 오니에.
0: 야,

0: 같이 미도 트와이스 메비스 로스도
1: 아 도스터지라 티링문에 막 깊이 좀 보자 도세네 트와닝도
2: 아자 슈즈 뺏사샤 아자랑게 대응은 젠덤체죠 군중 알아디게 뉴메 솔로샤
0: 로샤에 가리나
2: 알아조니에게 알아디게 소제셰브는 시부 타오민도스 로샤 마세 응저 알아디게 콘톱체 콘조존자 콘조 알아디게로 고미게다레 네민도스 로샤
0: 제디에니 그 디테일 네 틀랍시
2: 진달라게 젠덤체 아텔로 딱다데 아유승기 제잔키라 양게 젠덤스난가 피구기
3: 아지 지겨도 싶슈라
0: 지달라
3: 딘제 초보 고스네 깨담베 아라기 뷰제 진도머리 디 네즈 유베 아라디리 디 진동 체베 아라 닝부드레 타다 아라디니 진동 치기 레스

0: 지게 줄어. 근데도
1: 알아서 알아 님베 부질에 셔 봐. 알아서 아버지 총가나기 알아 관계는 능 싫샤.
0: 지게 줄어.
2: 카리나. 맞어 와. 가게시. 한번 후에 가리나.

0: 다리 시회안 알아서는 남녀 체배 총소 치료 체배 들기들 맞춰 낙제 제바신다 알아서와 당일게 제도 노수 중의 경기 다딘 개배 군주 알아 규제 냠셰로 소원디 하장 접지회 제도 들기로 유버리
1: 아차 슈트
2: 야쇼
3: 드스트리샤 이네디게 양디아 소고게 신스게
2: 샤프시르바 샤크샤요마 아찌 요거되다 되다 가던가 고베던가 걸러던가 야는 차던가 얘기하던거
4: 가게시모
2: 가시에서
4: 장기가사 은이 龙虾色就成堆
2: 你养色色鱼吧? 肯定是鱼
4: 卡萨, 你 昆虚龙虾, 推云大爪整米多, 爪米多是的
2: 啊, 对, 是 这多年卡萨皮拉多是的

0: 하제소. 마지. 자, 남은 좀 와.
1: 응. 예지소. 냠샤.
0: 인기 마시.
1: 타나 아라기 좋아해. 냠도미도.
0: 진짜로 나이.
1: 나 타나 사르다 게임도.
0: 소저. 라디제 과차세바. 전투기 계신체도기 잠잠하시오. 남잠하시시. 남잠하시오. 年我先别错过去 苏里希望是 你找我姐姐 让记得落了我
2: 光记作的 去做娘下 给你个不怎么记着
0: 你个呗 钱呢就偷着吧
2: 你大弟这团呀给 就经做的 光写了去呀 没大去接 就经给你是天不知 给干你不空 급地对 突心抓不灭不打 세금 쓰면 베낀 게 니시 차차로 침지.
1: 남지라. 그제스 뒤도 날라. 니 지소 라스도 오셀라.
2: 니가 지소다 지소 냠야디. 단다 강교 민주도 비야기 특히 상어 요마지. 개체 쉐디 사치 코스미스 지라. 니 수야 오시 균구리.
0: 참을 리모스 니에디 수엽시. 영금지무도 코세지. 참았소.
1: 대중아스니 나와 땅면 탄도 샘제사 슈디 님은 가시네 마점리 군주 아라기 팁스 속배 이규 날 슈시 머싱아 심슈시라 히 이네 탄도 르와큐니 게베 미도
0: 가리 이규 점리 군주 아라기 롭스 팁스 속버스 그래 니 차도르 시디오 점리 군주 아라기 롭스 팁스 속배 나콘기 레리 이규 시르도 이교대 나시운 예상마 섬리도 계라 유베 미니샤다르샤 이교대 로다르시도 로다르시나 뒤산단 당마시베
1: 더더 로치구에 저능아 로치나르 레가게스 메바디우르베
0: 저르체네 편도 가려요제 엄질하게 장나즈디 니스게 없었소 교르고 니스 마케다 시엽시 제나 소소소소 니스 제제 소와라 용루 야우치 어 야메도치
3: 你为为大王朝弄弄街当过俺拉斯的给卡拉西不撒着家家几个月主要是他还没过年卡拉西不撒着死生命生你中毒呀然后呢三个三个级卡拉达米歇着别个苦于要不多了卡拉的嘴心都合不着你也可以连着让别个来说呢这三年呢心都合不死的谁之前呢给不穷见那些三个都注意着他咱们这三个当了谁着他就是大个着着
4: 卡里，这作业没写哎，可这怎么呢？阿姐，那是的呀，就说不多啊，过年没？哎，这些不得给我男朋友说。阿姐，让咱们这小马西，这作业没写的，那是多开心一把事，开心嘛事，多吃点我。大哥嘞，阿姐，他的阿姐让咱们这马写不写，咱们留着这代笔呢，俺是他给用的。
1: 是是是，
5: 唐长是。
1: 马三爷爹呢？爹哪子司马的？阿家让撇起，卡啥的？生句啥些小的？大个的，是生句啥些小的？
5: 是是是，要些是。看住上面哪子几不马的生么多？没一分钱马些是，
1: 是吧？
4: 是是是。
1: 这是，俺心思大么好？咱们俺们这边说说是。他多少？你从哪给别多？你同我去啊？
4: 啊，马些些。
1: 让我们那边呢，那是就住了三不久。
4: 阿姐，那么多马浪的，退退退了。哼，阿姐，你也看的呢，退退退。
1: 这是，看咱最爷爷接不的，你先说。俺这那是的，俺这心个虚，哪能啥不是？这俺那都也虚虚。看咱最爷爷有什么，俺虚知，岁岁岁岁，累东西你听着没？
4: 哦，你也看啥对啊？俺最阿姐，来晚了，可去了姑姑妈嘞。
1: 아지다지샤카데마슈다카리잉무마리스수수튼다타제토와마리아자란더오즈리티샤응니르파시시브체추
3: 我是谁呢不会啊那组的西夏不是三十个人巴拉给我你他爸等你读你大西巴军姐你说平所送给我你能够快要这等到你大西卡巴军姐等到的就过马达你大西姐你这不好不起来的你给等到军姐的送给他等我是巴拉给我抢不习不能给抢不着这我的心里是这个哎给不给好多我今天啥子送给他我也感谢三姐
4: 后面把卡车也养着是给大日子了送先不是把那个停车等个是呗这样的我的这送啊看来的这个让你刚才学习的人这个英国穷啊这是啊我那是就不可能是那这里弄弄的阿家了卡车车我的是这样的我为了不过去我的是空下来现在开门了我就想嘛没见下他的空给我就听到了提取他们那样可以呢就这样的
1: 阿香拉了苏苏草啊妹子可对呢俺最疼到了去多久了让给谢吧君子读空堂的给允许差不多天文一呢让到阿家了可说谁俺的为了不给我的谁退出去的可怕有了哼阿家你读爹呢俺最确实心就看给我这了可怕是给不接祖上给可能是这样的他认了确实心就去个大肉死了呢他自己人家他人自己当有了啥
5: 对呀，好多，对我那也好多。你还得要好多事，巴拉光我头不停这事，去了单呢，可把用谁？
1: 现在还得要好多事我这。啊，阿姐，俺嘴巴拉老不清给，说这个有点钱嘛呗，都是。俺嘴拉不到去多钱呢，老不太忙是规矩些多事呢。嘿，今天人家做的写名都。是这样吧你，凌晨头痛呢。嗯。卡里，你啊。
5: 卡西吧，这个名那一些么个，可是我的作序的，作序的。昨天谈的开车去，俺就欧来了，三的汽车过多啊。看了三的车呢，俺做什么数码的，看这些的，认嘛的。哼，他去的停车也不是。这么多那个些，他不相信。俺做他的老修了，搞了车的，老修个，俺做给俺中介嘛，对不起，俺让做的，留了车去的伊拉，他要讲搞了车的，老修了。
1: 前面的电脑是搞什么？老弟给拿了，既然是旁边的个车多，什么这样去？说说给了，三千的女友嘛是，我那姨，地雷拉嘛是，卡过起来要得。嗯，这里大概写不到人。巴拉达，俺最起多，已经看了三的三小时，见过一个老师真就有人。嗯，去的也多，一年，恐怕三个钟些。
5: 三百平米是快有些啊！某种人就不得忙活哟，一年阿香那个来去阿样生计，
1: 啥呢？三不三不些事？还是我这？啊，雷达，然了，我是忙些忙些，三不是我这些预备啊。
5: 老许是我头不顶这是吧？你那么三三不顶这，快苦些。 啥子三百米预备？喂喂，你那介绍，让拉萨人大爷，俺做我有两个个主人养了，怕疲惫，怕没心大大，主要全是牛妹。哈，主人养了。
1: 你也想的，参学是谁？想大行大，应当应当，要不这样不行。阿三来，你给钱，应当应当，
5: 应当应当，嘿嘿，应当上了马上都是，哎呀。

0: 접등 그래도
1: 땜챔시도
0: 어스도와
1: 땜챔도
0: 네 쳐봐챘나 니마다챘나 해봐시라 조여하래 헤
2: 시합 때문에 체력이 싫다고
1: 응응 야구시 장비
0: 야구도 야구도
1: 시에 니 무시 등기

0: 王朝三圈的中医三十元你没头也没读接着雷达可怕起米呢雷达雷达可怕起米呢也可怕起给不雷达你让你跟谢谢吧他的卡卡霞都是那个肉卡卡霞卡起米呢
1: 키랑키즈스피바어나다왕초지지라고나리오피어니라지랑고시게다고고마시고마시게슈라마치슈랑고데제주히제르제유게슈라나나니포스님도데도고마시라키능마리어对的아코니문에지부도아아코나니문에참도합시도아
2: 嗨，陆总伯爷，人贵起来了哇！姐子，家嫂子耳东姐，可你这个是有事？
0: 有嘛事，有嘛事，有嘛事。对，这有嘛事。主任爷了，
2: 今天你马上买卡多，你也就不带今天你光荣找不着，他都你把那信用借了，马上今天你把租金都马上买卡多了。
0: 对，差不有嘛有给你退嘛事，去了开不行的。
2: 手机你不收拾，啊，你爹呢？看那个广播，不收拾好点的，当然有要买的。他的制作地错了，监管派出各种这个的，路的推不起来，上山带不来的，你不点那个买呗。看那送的，你确保平均达到七年数呢，也好快速要买的。我最低估计车子错了，你先看了监管派出各种这个的，我就个做米一顿不来。
0: 让给谢大师，今年托牛雨啊，是吧？嘿，给让吃下去。你就不给让给白家看这道？嗯，也让给舅伯白家要下来雨。都是这对年，先有件事不嘛在，有点大人年雨嘛，胸长不大，可以用了三么大心机，早的。
2: 托你不起来读，养家托难的，平时拍下的，给我收不住嘛呗，嘿，养得个呀。
0: 前呢，母腿吐死起就是。
2: 啊，嘿嘿嘿，啊，是的，以及干你命托你吐死起就是。啊，来是，干你命托呢。
3: 干你命托嘞！我们对面。卡丽娜，阿香啦，等到功夫到齐了的。咱们卡当过来。今次这个给你的，连个农业不接近不多。到农业部时候去，我还想吃罗些，控制啥兄弟，你还过去接，爸爸我明哪里有呗？阿香我明哪里有呗？
0: 巴拉，我是上面去让你爷爷去。
3: 我爷爷去个意思，让俺叫是想死个，不过今年做衣服是给我自己，一年他的可几多呢？俺的这些，也不是也让着。
0: 阿姐，巴拉，哎，巴拉姐，去让。
3: 俺的这些么，想你这是。
0: 哟，你。
1: 来年这所啥事？年前呢，雷达前的家钥匙里。嗯，大人。
4: 老许。
1: 相机给不对，托你们去给不着。卡的是年龄呢，让着着去。啊，让你太过了，我长了。三的三比呢，要不要是吧？
4: 卡的三的，卡咱让给甘肃过去接不吧？特别城市大一点，轻松过去接的话。
1: 哈，听这兄弟们说，弟弟我呢，个屁事。过去接不是呢，得来回答应起来。
4: 啊，相机给不对，相机给不对，现在过了嘛，写着。
0: 러시 장게 갈래 타러시 겹지 봄을 로도 없나 되겠소 없지 단다 소소 산다 세고 흥이 있다
3: 잘 시에비 예시야 대매
0: 장 러시 예시야 뉴다 왕창게 주린 양락이 자처샤 주린 양락이 자라 뜨는가 싫다는 게 있어도 와 냠유여 봐 정시되어 봐 신유제 인배 마세 법된다 지용 삼단신이 저리기 심주케왕을 쓰기 되다 주린 양락스니에 뒤 충두네 매도다 저리를 갑시라 요시 기란이 가쇼 직부선사 삼복하수 더더 왕창게 타부도 부코면에 코유 교제 라는 게 있으시에자 다리 주린 양락 오주시야 뒤 군이게 자라 그때 수약치에 돌다 마세 주린 양락스니에 뒤 왕창기 구지르다 장게 도우미스나 왕창 제마 그저 쳐서 내가 여체 도우마 싶어 나저다 권에 벌게 마실라 왜 디기 때문에 소식에 도우마 싶어 제마세
3: 주른 양락에 내주 디긴베 왕창로 뇌기르베
0: 세수 디기 마다 야 장
3: 야
0: 장쇼스 디 老许你也是把牛大 像今俺来一米多, 得了人就是对, 真大说, 别个姐姐吐气的, 卡了谁啊?
3: 用啊, 用啊, 就是你进去,
0: 好吐气的,
3: 谁得也是你那些, 这就这么一大,
0: 啊, 这, 呀, 先吃吧。

0: 쉬었다 쉬었다 딩수 부구의 구주
1: 허씨 차기에 세더와 쟤는 좋아할 덩인다
0: 쉬었다
1: 기라나다
0: 기라나시
1: 예슈라 아무네 기라를 묵기 세다 부구수 기라를 사이에 처치지 기라다 도비히는 아무네 겨버리시아 부구지에 요마시 메스디 게 컴을 리기 비비지
0: 어제 누든 라 해라 뒤쪽 모습으로 계란 그 리기 닝도로 네 일하 주고이다
1: 삼르던 뒤 캐자시 성비 급디 뒤 섬교 레게 게치다 레게 돌러 야 퇴초는 성보시 자스게 부기했다 삼베 유레 코뉴메 루치 심지게 레허 체제 대워시 간다 시심러 시주 락다 지금 강해 체두 예게 거기 시주 럽다 심버 락다 호다 지금
0: 야호 나샤
1: 예 레가 야호 체자 총기 나기 우치게 나 시에 체는 유희
0: 시지 라르다
1: 거디디 원 투미나 양쇼 레스부디 하마 호니기미 수카체 요마르다 문에 시시체 외로다 티조 제법미도
0: 아, 쉬다 제대 제치주고를 우마고 없이 겁지 듀는 세우다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짐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기라니 되다 근제도
1: 야 혹시라도 뜻때는 요거를 교유제 줘도 봐
0: 뒤에 좀 약속이
2: 什么 영원히 랑티야지 콘서트 상에 세야라 란련지 좀 넘기 부그리스기 영원히야
1: 가령 오늘이베스 미디도 삼단다 냠불어 계지대 이지치야다 요마지
2: 나 이 마치자 쇼몰 TV
1: 얘랑 시험하지게 팀을 쇼모 빠라게 라트치모 저 그거 집부디 진동지 체잔 진동샤라게 단대 중사 그런 예비지 심나러 쇼모 빠라 체유 삼지 체잔 거기에 시진나러 下雨다 쇼모러 수샤 책책 고스게부지 대산 마톰 가르도 아
2: 뭐만 고든 저 그 인디 이미야 봐 쇼모 저야 그리나 다 육쇼
1: 워리 쇼모 친랑게 다른 놈 교수된다 모두 그 대신해 봐
0: 오사라가 안 안배 잘라 손상 잘라 가리비네 예멘 소리 흠마시

0: 글리지야.
1: 나다 먹어.
2: 더 비아버 뉴스 없었지야?
1: 요. 오야.
2: 야, 오야. 마 뒤에다.
1: 요. 오야.
2: 니랑 추슬로 가지.
1: 요, 야주.
0: 라슈다. 니게도 너 처우루야.
2: 같이우래.
0: 군스나 개잡이 잡치고도 샤마르 슈샤라베지라. 샤유 쇼르마랑치 린지진노 고고다니 규다미에브스도. 니야 샤모 미딘제리 성도.
2: 치우인라게치. 간다가 처음에.
0: 라아차

0: Purgyub shine sumri gyur. Korpun chine din shu che. Lejengge khalam sa biya di. Nyel cha chubi dine ji ilo. Kazan dim jo yube ji ilo. Da chen ngan zo tupsi kyun yomash be.
1: Takri. Yame na nalam sa linzi lin zo gi chus chiu ri. Yine tanda xiao mo gi nishi cha me za. Lam sa linzi ju yu zon do shu tu ma ri. Chao wo zhu du min xin da dian yin a ri.
0: Lei zheng ge qia zhi bie qiu da qu xia.
1: Nie guo dui le lei cheng gong zi, tan de sun shi cao bu da. Sui zhun kan yu guo nam zhang ge qing ji xi zi yu zhan. Qing ji xia bie jie le, bei kai ge ke lam sa bu di, gong zu lam sa ni ge zhi. Tan de lei cheng, zhu xi li zi song zang. Qing ji de xia bie jie le, qia jin ka li ne zong miao zhi. Yi ni.
0: Yi ni skar. 高贵, 过节嘛去的。
1: 이내 레이션을 불규 참바 도담 제배 냠뇨 요마시 불규배 섬질러 대외 규모 요마시 터링을 불야 신의 숨느교로 신의 화평 된 주제비나 공시 레미 생감을 죽긴 갖춰 되기미 된대식 마시 당고디 불규 상매 레가 망치 니부디 타유 불규비 라지 지금 면자 된대 삼자 등 그지 계시 단대 둘미 좋고 신의 주나 아니
0: 上个是呢，你没归拢这些新旧不同水平。
1: 新郎们那手机你不晓得，清明上把林子进入装备机了，俺当初能够出下什么什么？年底呢，俺最年初的店里，雷城工作领袖真身边。一年，顶着这边呢，让东西钱要钱。
0: 三龙我顶着当路民多了。李正基都没那么啥气头嘛是，他的李正刚都没想做孙子，特别是他个脾气等于谁。

0: 탄도 공시 공화 창매 쇼모 오튼다데 레빈 체제 사코데샤 아니 이 코치무소
1: 웨웨
0: 응
1: 지마네가 쇼모그네 주니 뒤미도 라리아 쓰기
0: 알레 답 키큐르

0: 도덕에 나랑이 클라다야 그리나 괜찮죠 말이야
1: 미지 아주 클라사가 깨답지 장게 삼로 마고 뒤에 뜬 거 유나 나 미지 주고 친구
0: 야 장게 조금 못 전화 고르죠 장팀은 가로다 님도 클라사가 지금 야호 열배야

0: 임가시 쭈비너 키라즈 중샤 그주 공스티 송겹 도시 아스 녀돈 다 가르도 녀돈가 이기도게
1: 계세 렌진진놈 라튼도 쇼유나 랑제다스 시비나 텐디 트롭시라 용그시
0: 녀발라게가 야우스티 주이 키랑푸 쇼업케링마슬라 규시네자 그주 공세인의 타깃

0: 我是
1: 교수는 자기여야 남다 여마시 다수마든 근데 싱그리
0: 자기 시험는 기 용쇼
1: 디샤 다 도마르다 디인주 야고 근데 미도 니니 바르게지 텐델냐도
0: 용아
1: 로자샤
0: 계시마시 가다그제시네 장리야스기 디리니가 아님도 대비시
1: 이제 마슈다 메주 야고 체비나 나 야슈로 다케메 인다 메주 리주 염쇼
0: 이다 야슈
2: 진동 샤라게 마가나 안나야디 랑게 샤유
3: 君若贤的光不是。我心里也三不等几个，一年谈三不等多，你的职业给没多。你也公司忙完吧，电视开我了吧。你现在连接连做的没做游戏，你也进度连拉起做烂大水。好呀，做啊，你的俺俺是不是也加接？中下个主公司忙完别接多，下大劲的。嗯，你的。

0: རང དེ ཧར ཆུ
1: ང དེ ཁན ཅེ སལེབ རེ ཉེ དང གོ རང ནང ལོ གེ མ ཅུག སེ ཤ ལ
0: དེལ དང གོ ལོ དུང གེ ང གེ བིད
1: ལོ དུང གོར མ ཤུ མི སུ གར ཡི བེ མི རི ཉིན དང རང ཉིམ དོ དེ དེ ཡ ཐུ ཅུ ཁ ཡ རེ ནང དམ མིན དོ ཨ ཉི སེ བར བ དང ང ཅུ ཡིན དང ཨ
0: 喂喂喂 말다.
1: 가르치가. 고마스 무이베.
0: 어, 다다다 당고. 당고 공다. 어. 아니, 디 어. 니즈.
1: 계시 유비네. 랑게 근데 시지유.
0: 계실하유나 녜잘라
1: 뭔가 이렇게 뭐 계속 왜 하고래 아

0: 나 런데 믿어. 나
1: 클린다. 클린.
0: 우디.
2: 여러 가지. 네 다시 니 되게야.
1: 공문 좀 공문 좀 믿으라 시시야.
0: 샤보. 키르 키르게리.
1: 키르게. 님 뭐 공문 좀 풀마샤.
0: 코 키르게리.
1: 랑게셰 파브지. 라치랑고. 요. 여신로 아. 야. 인다.
0: 던도 여러비.
1: 던도 응으로 차야 짐승에.
0: 오저기.
1: 딜레 내승을 시기. 우디 이피게 랑게 근저치지유.
0: 뭐라다 규령 우저 와챔죠. 니세고 니모라 가바 개비인데. 근리 니미도.
1: 뭐라니자 레시 사부도. 이 레지 메바 차시안에 유동도 치그리 칸이스는 란다 쇼모 팔러 모랑원에 체크하고도
0: 아 사조 혹시
1: 공시 피에 근데 시지유 과거 네임베
0: 과거 바꾸 시지 레전스 예디 니심 딩게 없죠 수업대 야우스연무도 좋은 걸음았어 제스 레가 걸시에메 칼라사도
1: 슈킹.
0: 샤가 가게 봐.
1: 폴른 지제 지마 죄다.
3: 샤유가 운에 든 저서 그게.
4: 급디디 샤유가 든 저서. 레이천. 지켜 볼래라. 네 샤유라 렌트 챵삼이. 레이천게 중샤크 줄로 토담체나. 나래 참부도. 네 켈링게이. 지마네 네발아 위키제 선블링을 유고치 폭삼러 나와 켠데 등메서 더그나스기
5: 진도메라 제시들이 신의 샤유스니에디 고구르고 소토브지
3: 시베
5: 지원계다 깨치든 주제야 나나즈 신의 삼부지바
4: 네친의 딘제지 뒤균 저와 서비케 메바 인진 아게당제 계시들 제시되 덴데 샤유게 고다 시베 넘규디 네케나 소슈는 삼부지
3: 之前的下雨给母内所所特不马瑞上被应该是爹呀成熟出来月薪与度内最先不是
4: 答应了得不亚斯唐达克拉姆萨别屯大地我那次罗国清平安达大师孙尼个能住来桌面住对自己的电影呢别进游历吧请问楼同我让给家属啊你也怎么定制要求收银能他么我来过的
3: 小了小莫给懂啊。Let's。真懂了。团大的小莫给当过几个这边了。啊。得个说是。不用了跟我这边了。没心里连接连做从头做着一张。你给当队员们的。你咱们通都是垃圾。给你来是货币呢。小莫。 中下和周公司，后面最需要的这些，引起多余事多。啊，兄弟们，今天那么注意，今天抢死个票是，让咱们赚到。这小毛的，老了眼咱们亲戚，可你真不一样。俺都听不着几下不是不，今晚呢，等到周不带要嘛是呗。呵呵，
5: 真这样不得，现实。
3: 张肯这些不是，同多面干嘛对不起？我那中年队员们多，团队内最大姐、亲母亲，开始给阿勇生病。人家
6: 澳门的俺开连组，老来不打俺面干住就吃不赢不。
3: 放心，俺是一个，俺下学期还新毕业了，面干的对象是阿勇生病。

0: 다
1: 영아, 쟤는 안 나왔을 때 칼람사베 체질 리조 여야치도 민두 쇼기
0: 장마 남루 영어쇼 이다
1: 레스인다
0: 공개면 없이 스님 안 넘부 당구 최상 최아라 첩신 지부인다 다다시
1: 孙女上能不得接住你妈这边啊？是，孙女上海了，来给村子寄了书去。都是那，没事啊，孙女可都比亲主年意，可是三孙啦，上个跳鱼呢，你来去接大了不接？可都上个街去，定个让你娘们来接回来答应。
0: 对的，孙子会不会最美多？勇
1: 啊，前年你，日娃去对你用个是别？
0: 送的。
2: 我来，这边来了。可这就走，你走对。哈哈，既然跟你的这些留学了，你阿姐常过去那菜馆了，打起几个主对，既然跟你的老面多，老菜吃些，明个给在旧德西面呢，明天年休，你不嫌大的拿下。俺做杨家打起些什么都先要嘛的。
3: 让谁当钱呢？明个呢，你不嫌大个打起年休，吃不吃个了吧？
2: 疼的些，既然跟你的是不是咸鱼鱼的？
3: 茄子，他们也看起没大下差松啊。 他个了不？现在叫个三四男个的，谁管没多？勇啊，亚军啊！哼，顶这个人是我的，你做些嘛辛苦呢？看见没得下个去？他们也搞着了，六个也没多少个了吧？顶这个人别亏着。嗯，红桥南塘。
4: 샘슨라 코르벤샤올라가 키랑 코르산나비
1: 어 레츠
4: 아님 도피다 레슈아
0: 허 감사하셔니 야슈다
1: 응
0: 레고 나로르 갸시라 요마시 제자 도베디샤나 기시 추치비나 뇽르수시 그쇼빈을 쥐다 낭다 요마시
4: Tūl dīvna, nye yau xie nyau.
1: Yuang a.
4: Si, hang du.
1: Di ka zhe?
0: Di nung bu shi. Tu yun ra nam zho di du yu gyesh kuhu mung tu gui.
1: A le.
0: Di ya bai kya tang bi na gyesh kya burda.
1: A le. Nga ta ri mu do yun yun mi. Nye barish kim ni yung shi bi. Kha ba ta bai na yu. Nga ling ka zhung yin da.
0: Le huda. O, lak toa kha ba lo khib shuk shing bu yu zang. Di chok tun la gyun shik shi. Che zang di na kya yu mar da. Kya yu ma shi.
1: 其实让巴尔金队呢，俺出去哦，看他抵达吉普西江时。永安，前年年薪那团不定做，可是的啊。
0: 哦，对了的是，退休那么久那队队，真不大的给，对那年痛苦，对那对女儿再大，多少个确实是，第一个都得给珍惜着，对那农再大，女婿娶的要是。

0: 야피다.
1: 신행아 세배.
0: 여제되다. 고무르도와 미즈고고 얼츠도와
1: 로제
0: 장게마도 로제 로아유나 로제 포티부든지 여르베
1: 장네 디즈크네라죠 맹갈탁세차가 침베
0: 침이 니 맹갈탁세차 딱제마세는 용아유 니무지 니 아주고고 얼츠제고

0: 다 지도 참 숨을 왜? 킨수 때문에 쳐봐.
1: 그래도 접세 야우도가 아. 녀라시오. 계세 방다 공세 말하는 더도 모두 접세 열다.
2: 뭐네 삼삼무주. 쇼모게 밀고 왔단 같이. 기라니 오네 선육스르스도.
0: 자한테 저 가림에 그래 아. 나래 고고단제. 돈도 초보이 있나지. 마탈레 나이님도 쳐주지 오르 봐.
1: 드저 전에 요즘에 아. 녀라시오. 랑카다시. 랑시에비너 미상마시시.
0: 나양 타오타면다. 카마르 타오타리.
2: 랑게 우인베. 대 랑나르 신류 탑주사. 나스다니의 군이름이 더 라마리.
0: 랑게 신기. 랑게 상마신기.
2: 공문송 공문송. 친절레스. 날 돌아시라 친비.
1: 아, 다도 세배가이. 왜? 우디 과유.
2: 우디 요는 어서 유브자.
1: 뭐라 그랬어도.
2: 쇼모키랑 이게 레가 다 알아보지 않네. 뭐랑 산대도. 뭐랑 가르승 그래. 쉐다.

0: 김재도, 반대방법 차장 공부 두개야.
1: 나와라. 토사대는 대미에베 손나시도. 예발하게 데스티가라 로몬 꿀이 균치 쇼시. 문에 가고 시작.

0: 김재 또. 봄부차자 다 공부도게.
1: 나와라. 토살이 메베스로스도. 네발아게 슈스티가라. 로모구 딘데 굴레큐. 오늘 레라 마시.
0: 렌즈진 놈코 오늘 레라 시켜 마시. 야, 랑이 저 할 수 있어.
1: 저거가 저러 네발아 군점라 로마데 미시구유. 세상 공수도 담지하기 냠냠은 구요시. 나타도 고샤신 저송자. 롭존치스다 야게당스문 구요시. 녀저 월저랑게 발아르게 교체임 등시. 녀칠 때니 쇼부치로.
0: 로디브시. 렌지진우라게 나 야오시 자는 구유. 간다가 공세 대비시고 녀랑 롭젠 중샤 그주디 도담 야오시. 녀 렌지진우 토리 추슬 등나지.
1: 저거가 야추. 되다.
0: 이내 강원주 사진추. 제마레 가르체비네 산초미요. 란다 쇼모게 다리 잡든 체제. 나레 고고단도 봐.
1: 다리 접세디 하고 요아치도 상매 쇼디 체제 무유 사스 접시.

0: 你那一句过了把给他听到的让了三分之一月去了孙志曹别再去写笔呢别见的让给国内送别接了唐林家给那段唐古德的某些当的让林子天做给朱西差不行你那让给给送给我塞不去什么过的小莫的都给让着不切的让给国内说出事没当了也是个月这里你都为的小莫切死第二三的你是
1: 이내지에러 내주 체드를 하비너 쾌용 삼당 해진 버릇이야
0: 랑게 삼드리
1: 로 대비치 발라

0: 랑게 나슈다 랑 랑이 니 가추이야
1: 나님도 로저
0: 난 로제 가추오제 나디 깁샹제 디엠두게 가상크숍스 대연제 깁샹제 디엠레 알아 녜도미 여가스 좀도 마제 란디레 토도라 머시콩기 심스다가 지는 거지 녜제단도 된달 흔히 콥사 대여제 대비 나 된도 요르삼주게
1: Nye noo siya. Nye nye juu siya paa maa gogo ne, miri nying zi shikyu bae. Nga nyim do loo zhuda yong du ge.
0: Rangge noo pshin ne siyan zhuga a. Da jian na rangge nga guan da sikyu bae a. Din zhe jian na zha bu zhe. Nye rangge siya zhuga tu to si nye di chang bu zhe si. Rangge mu zong za yi ji jiga du.
1: Ji siya mi di guan maa shu da. 아님도 로죠.
0: 영아. 랑게 쇼팅병 올 때지. 남산도 속임니 로죠. 녀랑세요. 이덴디어 삼수기. 니세다가 년과 탐 돈디. 문에 초교님도 레마지.
2: 건배.
3: 어.
2: 你在哪上班？
3: 怎么是？可是，你养的那让你呀，给钱拿过去来接送。
2: 哈，给我妈些，这两个是老旧。

0: 세무 수행인게 키라니로 삼차되니 급장 삼아 칼로에 산을 담배 된다디 포르규 셈베 심주 냄부 제비규 도에 장기 투시지 차가 삼아 제의 小莫 让那个普萨姆去
1: 金东林啦 Samson啦 口才那听你的爱音 马塞 能住普萨姆下辈子了 你不当我又能爱当着呢 小莫平莫就能长下去的名度
0: 这些人被普居民的心意呢 先塞着吧 看了我参加了 光追群的最强马车 普居其对应的这 普萨内这 马赛内水的接触个内水捏到是情个月那些呢让到小莫给下雨的公司若不切不是熊我那些呢团大的既然你个我那职业嘛的马赛塞姆孙那个铁杆忙去可住给托他们三把三家对下切上团大的既然你个农中文林学合作营的职业嘛是你就给团大不上切不的结果你知道
2: 지겹링라 공세 다 주에 달린 수인
0: 영아 쟤는 계란이 있었어

0: 다다 다 소야티시 공쇼월 너니 가니야고다 비조야고 차툰 승보시 디바기기다
1: 탄탄가라니 조그마스베
0: 야메도시 녜녜엘 켄게시치오 가디 녜랑섭제냐오 마간디랑지
1: 마자마타베시고 녜큐니 링크마시 중샤크주공스랑가토담제사 알로데스
0: 장시에토미도 도도도다시유 장푸르삼샤베 쳄쳄디 진이링을 쳄비 불규쳄베 탄데투르 창무쿠부욘베 렌스케쿠비 기네랄로뎁시 규르구마코바 장가가부치세 궁위데 로투시
1: 마트게임도 조도도 위르샤 샤슈다 튼다도 문네제노 모상다 저와 요마시 샤르로부샤시도 이지게 차가무시다 자스 샤게 삼스등미베
2: 우디 아지 암라 나이다 장시두고 더키블라 샤모게 키나스발레미 주겐
3: 아치 샤모저와 차부송자 니스부스메 니자 녜미디 십지기 로디모마주 제자니 샤모다 화신 카바게지 니즈하손 스키지 티피 군이게 가르고르체 시행민도 니에사바 군이게 된다라 상대메로 승비 제자니 루부자 군이게 싱마다
2: 폐지 군이 레그처와 차부송자 제브리 키난 계산 유기마다
3: 내주말한 디샤 우디 랑동시 야우라민도와 수우디민도와
2: 낭다민도 폐지 갈래카사산 제부자
3: 어치 킨수희는 레그처와 차부카 주인이 수고장부 랑어 랑게 샤모 롭주 마치라 샤모게 레그지 고주 차베주고 세자니자 제칭시 기니님도 대두 편주 구임다 튜돌 클래스 튜돌 예술계부터 신속해 아
2: 리스 피다
3: 요 야쇼다 우디
2: 란쉬다 너니니 그도 야우스키스가 장게 잘라창 키로 제중아
3: 야쇼아 야쇼아 문에히 야죠아
2: 아자라 같이 주인다
3: 얼레구다 얼레구다 딱다시 니랑 가부치야 키유 카사랑게 디야 가부치라 치기도 제자니 칭아 수제 난 키용빈다 세마찬 캬간나 루슈
2: 다제나 아자라 키랑 투스 슈 사진 못 제네 키용부시보
3: 아 칭아 좀 치야 가도 라인 샤감 차다 취샤 니제 야옹민도 퇴근 칼라 망스세 수고자 채우다
2: 레스니 인지 세처
3: 딱다시 쉬다 샤모레게 토러 니주자 랍시비 아 나 직상 대비 소시도
2: 니장아다 샤모 님도 불규 마치사 은이 토야 뇨뇨시 니시 뭐죠
3: 아 레디지 힘시 랑크드야 클라스가 용가 니랑 클라스 부디데스요 나저 님도 냠종 클라스사도 용두게
2: 레슬레스 니장아 불규 먹고 제고 유자 뜨기뜨기 지기히
3: 인지 용히다 근도 지도 제쇼 아
2: 근도 지도 제 영토 슝히 나 중인다
3: 용아 용아 닌가 레가 치상 갈레 카 요시
2: 터제나 터제나
3: 점청화 지 점청화 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2: 바이바이
3: 군이 봐라 你就是他有嘛是吧
4: 对
2: 哦
4: 光不得了
2: 卡着人
4: 我现在对不住
2: 샵수망보딘제뉴제 우디게 디페주등마리
4: 디랑제이 팔리다 머시샤모게랑세브시 이네 꼬리치바르게브디 나펜시라도추 공시장은 체브제브시 년원에서는 켄사시도 장고시에는 니에가르뇨금에 문에 시에마소 공화체브뉴에는 겐지라베소시도 기란스쿠시오 넘주간 감시에 심프소자 니에덴 디사부도 세상디뉴비

0: Amla.
1: Oh.
0: Shela suyu be.
1: Somla, kinyi yon be.
0: Nge charo shu ga.
1: Moho, lamsa cha phyu, nge kinyi ge gab chia tin zhe suyu da. Dak da shi, shu de xin jie wu di kala sa shu si le shi da.
0: Wu di tan de du la na la de yu ma shi.
1: Nga tan de ya yun du mo ran tu zhong a. Tong tong a de be de zu chang ke ro jie zu. Nge ni me ji kala sa shu si le phi, mo ran ge ran xie me zu ge.
2: Udi ge den de ran chin du gu yori, ran ge tong yu gu ma ri.
0: Oh, in giri.
1: Oh, nye tong do ran ge chi xia yu da, ran ju go lo yong ji, ren yuan hua yu a.
2: Mo ran ta ri liang yori, yong tong ma ri.
1: A li. Xue da. Mutu gixun xue da. Kini, dakda dien hong duwa. Hua xin, nye ren yuan le, gyung me hua yu xie, ren yuan wosu kwa nye chi xie. Nga dien yuan mi dien le, gie zi ci jie xie nye mi du. Tong do rang, wu di ge rang zhi wa qie zhong e si qie sa, gar gu ri qi ge dien xie, gixun ya wu jie xie xing mi du. Xue da, kini nye le, su xie ga.
0: Amla, wu nye xie na nga da wu di nye xia, 어찌 레러샤 니가 봤을 때 같이 자 사람 가시오
1: 야 계시시다 진서 휴이 알레 마주다 보고 뒤이네 다 가자 뭐 되다 샤모 친송아 랑게 니 쉬다
2: 섬라 니 쉬부 임바 나다 人月 오늘 낭다 메
1: 랑게 니 줄타 메스네 딘딘 니 줄타 요시 되다 마디니 나게지 정구제 쉬다
0: 라마는 그게 쉬도 그야 야르게 왜 구르르 쉬베야
3: 랑게 근데 신죠
0: 야르게 또 구르르 쉬죠 마리스 내 저런 같이 쉬면 좋아 수소매규 보시 수레
3: 도도스니들이
0: 도도 수레
3: 랑가자 로체잔 탐디 카가지 등도 부소냐지 있으니 나다 랑가자 뭐 깊슈 수기
0: 아레 지양스니들베 초장이나 수군은 잘해 중어시 진짜 밀로 어유시에 말이야 소톱소
3: 소라고야 고급제메
0: 라고야야 고급제메서 가지 수소매 균포도고 쉬다 그제 제벼
3: 라쉬다 랑아자다 좀두스지 어면신이 네게 셈에 통도초 로린이 체제디기 늪즈마전 사야미 든지르샤
0: 에 디지 저랑 더가 뭐 유베더 비야샤 니암라 피스 아자 롭스 개베 가시 계시 된다 통게 김비나 고론 싫라시 것이
3: 멋있잖 니 도고 라니자르 데가쇼다 세 도스터디 용스마시
0: 키라니 찬스 개체 로가 수주도 아 더도 개비지 지에도 메시 개바시 디저분의 현사시
3: 돈다디 라게 신민과 님지세야디 급지 로친주 거로직불이 시작에 팀 서비오지 돈다카지 세세시더 메와 이네 개부효과에 바 돈다디 무조르디니 미션달라 수수아초 삼마도 세야드리
0: 저랑 세바 경제도 이네 예체나 조디 지야 마샤 디호는 기라니게 부소냐 지인세야 니주디 김베 뭐 입시라 송송아
3: 제자제 다 된다.

0: 그때
1: 看到我你不过说你要去买去贴了，追不到小酒。现在开开没？阿丽，你这也不是。星星，地铁了让给全民都，不过伢伢的明年个团大送葬，那最低给给，给你排个自动的呀，那边的鸳鸯有嘛事？让给人家不过的鸟语死过是吧？一年。 키니게 모든 채널도 여야 요마다. 라이네. 총 밤은 간에 니 수피. 밤은 다 님도 시비야. 뉴뉴시. 자 장게 부추 주 이민 나와 등 요마시. 이네 人员 让다 지구 마다. 人员 총뒤 밤은 다 카체 뉴메자. 라능시 촌나 딘제 과용구시. 제자 人员게 척유지와 개진 집디 집시.
2: 地铁了人员给挪用嘛是现在让给人员了忙三七七了嗯什么了用嘛学的这是让教会亲眼念下
0: 바유.
3: 기계 대자. 농규시라지기. 요스타스가 교. 남라잘 클라사 주의.
0: 어.
3: 딱 갑자기 고정해. 뭐 잡라.
0: 하코스.

0: 코들 미카세 데릴레가 마침제 갸리게 과침자 지양가바유 랑게 니제 근제 차도
1: 랑게 승부든 제 지도 수수다가 유다
0: 로카줄레도 돈도 갸리게제
1: 겹이 나보 집도르 더비안 메균 폼주 메균 번에 승도 지니 메바
0: 더비아제 라미 니요 마디 심도 니 시시 당교 겨바 이네 대리니라로 콘다로 보삼추 디콘라 니랑 모 지양님도 아먼 주규메 무슨 내 주신다 개요 마지 지양아스 멘주차 치도 침삼기 마세 드리맹갈 지양 토두 나게 셉셰주 능이 팔로 주규메 쓰기 초사스기 인사
1: 집에 니랑 마자고노 마세 흐리나
0: 지첸 미게 시주코네 상게 라고갸비주
1: 지슈디뉴 더더 제가 다 니코 세셔.
0: 자 한번 살살 죽도가. 니랑은 콘다 룹로메바. 자 조주메디제 칸제제.

0: 아잘라.
1: 오.
0: 키라 샤모 아무라시. 제마니 키라니 아무라스니 응그르베.
1: 용아. 용고초. 쳔느 지망아. 본이 요시보.
0: 어, 아잘라. 마리. 아무라.
1: 아, 오.

0: 다나야 되네 하자게 개첨부시리스 사파르도 런이게 수구에 내줄 때네 전해야 되네 대회견에 개첨부시라리스
1: Luta
2: 바 양보 자기 개 참고 시지래샤
3: 누다 데모치는 선배면서 기부도
4: 선배 기부잖아 자와 가르제네 림표 용기
5: 사에 동네 나다 도에 나다 차름 붙여다 같이 쉬어주래샤
6: 대와 마드 개와 수양네 탕부총나 개래 파바
7: Nedini, Chanum Toze, Gazumule, Mingam, Changan, Gigup, Bejung, Jung, Kushi, Digar, Kungri, Tingwe, Zinjung, Dan, Dozing, Totan, Tzu, Namge, Gazotar, Changle, Digar, Miji, Tone, Chigayang, Sokja, Mibe, Tango, Kuni, Mahi, Changan, Gi, Sushi, Mito, Sokja, Nazo, Jigar, Yushin, Tone, Chibatang, Jigu, Bishin, 시튜냠내기 양조 Bukwikyamu, Masirta, Bokarbu Yinxin. Sokwane, Ngazi Parki Ki Xiongi Budoni Kamna Yin. Tidar, Rengjung Lungi Chubi Kwaja Tidabu Shiga Dini, Kwanzu Sashi Tidingla Jigar Chone Chixin Chi. Lori Dawa Dupune Chungi Parni, Gyangki Gubi Tuzi Yinxin. Gyangmur Nye Chakwe Tuyun Dawa Jukji Zam Yinbata.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地地几次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盘松地经住十年二十岁不谈俗不经测了密尼行咱们谈几次几个松就年十个盘松个月别日记碰不缺年速度七十岁换最前用错于你罗你是咱们这 浪过了点呢，强滩这边浪板多，江芒不同之余。看着云朵雄蓝塔，迷人味咋当脱了？养那国姑娘咋杀完？养那偏嘴体力吃不消，这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各位宝贝金贝宝星金王了国民古月八年行为将了就是今年错月空气月经就请玩将俺的给牌他就请玩将你是什么月了就持续了将家里给王月将了小国秋日送你去通往他 你们退去撇起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月空气行月江给年代儿极力松就言这个月吧他

대당 레뉴비 초와 계당 지니스 네폭 러브유 지니스 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사동 루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루튠 멘주 지니서 구루 멘진 양타제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